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계속해서 찬양의 식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마더와이즈 성경공부 교재인 회복 내용과 또 교재 안에 있는 암송 말씀으로 만든 찬양곡 소개로 함께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회복 교재는 매주 5일 총 6주간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성경공부 교재인데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상처입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경험케 하는 교재입니다. 특히 각 과의 암송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여러 음원 사이트에 앨범 회복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세 곡을 소개해드렸고요. 또 오늘은 나머지 세 곡을 회복 교재 내용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주시면 마더와이즈의 지난 방송들이 모여있는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말씀을 쉽고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곡은 회복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일종의 긴 약혼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때로는 천국 신랑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시험과 고통과 혼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럴 때 용기를 주는 말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잠깐일 뿐이라는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어느 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것이다. 천국에 갈 때 당신의 모든 눈물이 씻길 것이다.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될 것이다. 아픔과 고통, 두려움, 상실감, 상심 등 모든 악이 사라질 것이다. 죽음까지도 말이다. 이 모든 것이 빛나는 한순간에 즉시 끝날 것이다. 회복 앨범 네 번째 곡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으로 만든 찬양곡입니다. 빌립보서 1장 당신을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이 따뜻하고 순결하며 충만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열망한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란다. 우리가 찾고 있는 해답과 위로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회복 다섯 번째 곡은 이사야 62장 4절 말씀으로 만든 곡입니다. 이사야 62장 당신을 기뻐하시는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당신은 단순히 이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바로 그 왕관이다. 당신 자체로 아름답다. 천국의 신랑이 당신에게 준 이름을 이해하는가? 이제 당신은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새 음절로 된 이름을 받았다. 당신의 새로운 이름은 헵시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여인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여인, 이 엄청난 개념이 이해되는가? 당신의 새로운 이름을 계속 말해보라. 영어 성경 NIV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다. 너를 헵시바라 하며, 성경에 나온 줄을 보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었다. 너는 나의 신부로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너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이다. 너는 나의 헵시바이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너는 황무지도 아니다. 이제 너는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 너의 마음은 나의 안식처가 되었다. 예수님이 아름답고 빛나는 신부인 당신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정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겠는가? 회복 여섯 번째 곡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으로 만든 찬양곡입니다. 제목은 에베소서 4장, 당신을 꾸며주시는 주님.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더와이즈의 성경공부 교재 회복과 또 회복 교재 안의 암송 말씀으로 만든 찬양 앨범 회복 수록곡으로 함께한 찬양의 식탁이었습니다. 말씀이 반복되는 이 찬양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더와이즈 찬양의 식탁 오늘 마지막 곡은 마더와이즈의 축복송입니다. 성경 공부로 모인 자리에서 서로를 축복할 때 부르곤 하는 이 축복송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송은 민수기 6장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마더와이즈의 음악들과 또 지난 방송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방송에 대한 소감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마더와이즈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 대해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전이 우산 주동반서 어린이 하찬장 바 예선입니다. 우산에 자린 세대자 주동반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대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

0: 229의 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미국인 중에 가장 장수한 것으로 알려진 찰리 스미스는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찰리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이었지만 감사합니다. 132여 년간 언제나 제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서 이 고백을 들은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찰리의 인생은 고통의 전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노예로 미국에 팔려와 미국 전역에 끌려다녔고 병들고 굶주려 죽을 뻔한 적만 20번은 넘었습니다. 그러나 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남길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순간에도 함께 계셨고 가장 즐거웠던 순간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아마 이 고백일 겁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의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쓴 예수통의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새벽기도 드리며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복받고 사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귀와 마음과 행동을 기울이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온 생각이 집중되어 있을 때,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복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개업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개업 예배 신방하며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하길 원하세요? 주님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크게 사모하는 집사님께 일해야 하는 이유와 소망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전합니다. 아동부 여름 캠프를 위해 출발에 앞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를 모두 만나주시기를,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흘 동안 지키시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하늘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이 지금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나의 능력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삶의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장과 직장, 공급의 터전을 지키시고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생업을 주신 목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협력하는 귀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실 주님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에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나의 요새여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은 이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땅 가운데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영적 승리를 누리는 우리 예수 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대너 조창우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장로님이 쓰신 예수 동행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부릅니다. 육과 영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주님을 부릅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주님 부릅니다. 토요일 양육이 계획되어 있는 성도님께서 오후에 연락이 옵니다. 지금 양육을 할 수 없냐고. 수요 예배 전에 새가족 교육도 진행해야 해서 시간에 여유가 없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새가족 교육에 수요 예배로 바쁘지만 그래도 해야 하지 않겠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양육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며 주님께서 새가족 성도를 많이 사랑하고 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새가족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도록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수요 예배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며 나의 롤 모델이 되시는 가장 완벽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육과 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하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2박 3일간 진행되어지는 아동부 여름 성경 캠프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받고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2여전도의 특송 찬양에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보내고 예수동의 일기를 기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족 교육하며 양육하며 장로님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때로는 형편과 시간이 맞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하는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나의 롤 모델이 되시는 가장 완벽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셔서 참 감사하다는 장로님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방송 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We Love의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동행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와 예수동행일기를 쓰기에 필요한 6가지 가이드 질문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가이드 질문에 따라 쓰시면 예수동행일기를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어플을 사용하여 쓰시면 다른 분의 예수동행일기 샘플을 읽어보실 수 있고 나의 일기도 어플에 저장해 두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 나눔방을 만들어 가족과 혹은 지인들과 함께 예수동행일기를 나누며 예수동행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동행일기로 이 동행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동해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예수 동해일기를 통해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무엇으로 말씀하시고 어떻게 도전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한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동의 일기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 동행일기 쓰는 목사 울산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이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을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성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홀리원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예수동의 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를 출발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영지초등학교 6학년 허예린입니다. 저는 5학년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금방 재미를 느껴서 지금은 합창단 오는 시간이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안무하고 합창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0: 힘든 점은 없나요?
1: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이 좀 멀어서 와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합창단이 재밌으니까 합창단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합창하고 안무하면 금방 괜찮아져서 괜찮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1: 5학년 때 한 인천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가장 처음 한 나라사랑 축제이기도 했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0: 재밌었던 것 같아요. 떨리긴 했어요. 근데 떨린 것보단 좀 재밌었어요. 드레스 리허설 같은 거를 처음으로 막 하잖아요. 드레스 리허설을 처음으로 쫙 하고 나면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드레스 리허설 막 엄청 급하게 갈아입어요. 급하게 갈아입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게 엄청 재밌어요.
1: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0: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노래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춤에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무대에서 뭔가 그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리프팅에서 실패했어요. 리허설 할 때. 그래서 무대에서 하나님 제발 리프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무대를 하니까 성공이 된 거예요.
1: 예린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이다.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제가 뭐 노래도 더 잘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인 것 같다.
1: 예린이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엄마 아빠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경주에서 먼 곳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행복하게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딸이 될게요.
1: 우리 신입 단원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0: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처음에는 어색해도 금방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멋진 추억 많이 만들자.
1: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0: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게 이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난 새로운 일,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우리가 아는 이름들 뭐 등등 수많은 별과 같은 교회들이 신약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교회행전이라 불러도 좋겠다, 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아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그때 성도였으면 참 좋겠다, 문제도 없을 것 같고 회의도 없고 뭐 행정 절차 이런 것도 없고 예배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 때 기적이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정말 그럴까요? 환상입니다, 환상. 초대교회도 오늘날과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어려운 일들이 처음이니까 많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막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예배 때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부흥 막 일어나고 아무 문제 없이 막 그랬습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록된 것만 봐도 열심을 냈던 교회 핵심 멤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성령을 속이려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성도들이 들어와서 그 시체를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큰 타격이고 또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또 구제를 교회에서 이렇게 행했는데 빠진 그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히브리파가 나눠져서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을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이게 6장에 나오죠. 또 이방인을 이 교회에 용납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들끓고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이외에도 이 사도 바울의 사도, 이 사도권이 진짜냐 뭐 이런 사도권 논란, 예루살렘 그 지역의 박해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를 겪으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문제 가운데서 문제

0: 문제가 없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딛고 자라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대적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라납니다. 아 목사님 없어지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아우 자라고 성장하기는커녕 쪼그라드는 교회도 많은데요. 맞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듯이 늘 교회는 생명체고 생로병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생명을 안 먹고 안 자고 안 움직이고 그럼 잘 자랍니까? 자라기는커녕 죽죠. 안 먹고 안 자면 죽죠. 성장의 가장 기본 요인이 잘 먹고 잘 쉬고 자는 겁니다. 영적 생명체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장 원리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기본 성장 원리 우선순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동사만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동사와 동사에서 수식하는 분사를 한번 보시면 42절에 그들이 힘쓰니라 가로쳐놨죠.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미완료 시대. 44절에 다 함께 있어 미완료. 서로 통용하고 미완료. 45절에 팔아 미완료. 나눠주며 미완료. 46절에 모이기를 힘쓰고 현재분사. 음식을 먹고 현재분사.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현재분사. 칭송을 받은 현재분사. 제가 그 구절마다 지금 다 단어 옆에 시제를 표현해 놨죠. 각 절마다. 놀랍게도 시제가 다 어때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시제. 혹은 현재 분사. 무슨 말이냐면 미완료라는 것은 완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 힘쓰고 있었고 한 번 팔아 물건 바친 게 아니라 계속 물건이 생기면 팔아 나눠주었고 계속 모였고 계속 모여 먹었고 계속 모여 찬미했고 모든 행동이 동시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극장에 가면 마치 영화가 이렇게 상영이 되지 않습니까? 영화가 쭉 상영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 관객이 들어와요. 또 어떤 사람은 전화 급한 전화 왔다고 또 중간에 나갑니다. 화장실 간다고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들락날락하던 뭐 끝까지 안 보고 그냥 가던 영화는 계속 상영이 돼요. 들락날락한 횟수와 상관없이 영화는 쭉 진행이 됩니다. 마치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그런 겁니다. 성도가 두건 들어오건 나가건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가 터지건 과부의 구제 문제가 터지건 저 위에 미완료 또 현재 분사로 된 일들은 계속 진행된 겁니다. 그 일을 통해 제자들이 양성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우선순위입니다. 일회성 행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과 제자 양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됐던 것들이니까 교회의 우선순위 기본입니다. 총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인데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먼저 이 다섯 가지를 제가 정리했으니까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읽는 겁니다. 하나
1: 말씀에 대한 헌신
0: 둘
1: 서로에 대한 헌신
0: 셋
1: 기도에 대한 헌신
0: 넷
1: 찬양과 경배에 대한 헌신
0: 다섯
1: 전도에 대한 헌신
0: 이 다섯 가지입니다 여러분 매번 듣던 너무 뻔한 겁니까? 절대 뻔하지 않습니다 이 우선순위만 잘 지켜지면 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계속 붙잡고 행하는 교회에서는 끊임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보통 이제 평소에 주일 설교를 할 때 설교 첫째, 둘째, 대지라고 하는데 첫째 혹은 둘째, 많으면 셋째까지 하잖아요. 오늘은 몇 개예요? 다섯 개예요. 다섯 개. 그래서 평소처럼 첫째, 둘째, 셋째 하다가 넷째 나오면은 멘붕 오실까 봐 제가 지금 미리 띄워서 읽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의 근본 우선순위에 관한 거니까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시간 관계상 다섯 개 하려니까 시간은 똑같고 그러니까 제가 짧게 짧게 핵심만 다루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죠. 읽습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에 대한 헌신. 4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 우선순위 제일 첫 구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죠. 경제학을 가르치고 뭐 도덕 교과서 갖다 가르친 게 아니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걸 가르쳤죠. 예수님의 십자가 특히 부활에 집중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생명, 죽음, 영생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이걸?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기본임을 믿음의 기본임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본인이 또 그렇게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세 번의 시험 모두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을 인용하신 것만 해도 수십 회고 간접 인용까지 하면 수백 번에 달합니다. 시편, 모세오경인, 신명기, 뭐 선지서, 이사야 골고루 인용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역시 중심 역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젊은 Z세대가 다른 세대들보다 성경에 대한 가장 높은 긍정적 반응, 이런 제목의 기사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기사를 찾았는데, 미국 성인 중에 이제 Z세대가 가장 어린 세대죠. 그들 중에 54%가 성경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미국 성서공회가 2년 전인 2024년에 한 설문조사를 기사로 만든 건데 2023년에는 이게 50%였는데 4%가 늘었다 그래요. 물론 이제 크리스천 중에 조사를 했겠죠. 성서공회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다음 세대 너무 많이 말을 하지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라고 걱정하면서 재미와 흥미를 찾습니다. 아이들을 끌어들일 프로그램, 재미, 행사에 집중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해야 합니다.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그런데 프로그램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물량주의 행사가 재미가 생각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바꾸고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제대로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시키고 어원화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교회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는 재미가 없네 그래서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는 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없네 이러고 탄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모스 8장에 보시면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의 기갈. 프로그램의 기갈, 재미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제대로 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갈, 쓰러지리라. 영적으로 쓰러지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구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는, 우리 교회도 포함되죠. 복음주의 교회는 성경의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빈혈 상태에 있다.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좋은 선택을 내릴 근거가 될 토대가 없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헌신이 교회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을 어디에 뭔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좋은 선택을 내린 근거가 없습니다. 교회는 좋은 선택을 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교회의 힘이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한 헌신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한 헌신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에 대한 헌신. 4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뭐 했다고요? 교제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있어요?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어서 공유하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그리고 여러분 그냥 함께만 같은 자리만 이렇게 공유하고 있으면은 이 코이노니아입니까? 4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단지 물리적으로 공간에 함께 했을 뿐 아니라 마음이 통해 자신들이 모인 목적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교제하며 44절, 45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함께 모여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되어 함께 모여

모여서 있으니까, 마음이 통하니까. 그래서 있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완전히 이타적인 삶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 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 이런 이타적인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납니까? 아니요. 아, 예수님의 영광 받으면 내가 좌의정이다, 내가 영의정이다, 몰래 가서 막 청탁 넣고, 나중에 그거 안 제자들이 막 노발 대발해서 싸웁니다. 막 이타적인커녕 완벽하게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새롭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이 그 안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다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 아주 흥미롭게 읽은 책 중에 그 저명한 교회사학자가 쓴, 교회 역사가가 쓴 초기 교회의 인내와 발효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끝까지는 저도 못 읽었고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한 3분의 2 절반 정도 읽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초기 교회에서 써낸 글들, 문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뒤진 거예요. 다 뒤졌는데 거기에 보면 전도 방법론이라든가 포교 전략이라든가 이런 글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안 나온대요. 오히려 인내 그리고 기독교적인 삶의 형성에 관한 글만 수두룩하게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말이 아닌 삶의 방식을 믿음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로마 제국은,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죠. 철저한 계급사회 아닙니까? 노예가 있고 지주가 있고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계급이 나눠지고 여자에 태어나면 그냥 갖다 버리고 그냥 막 흑사병 같은 막 전염병 창궐하고 그러면 막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에 대해 깊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노예나 이방인들이라도 죽으면 계급사회에서 그냥 갖다 버리면 끝이에요. 신경 안 쓰고. 그런데 교회가 책임을 지고 갖다 장례를 치러주고 매장을 해주고, 실제 그런 일들이 문헌에 나타납니다. 과부를 돕고, 성경에도 나오죠. 이게 로마 계급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로마의 어떤 공동체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서로에 대한 헌신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모진 박해를 이기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사학자가 쓴 글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 달 전쯤에 한 그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목회적인 고민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부임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임했는데 교회 한 신앙이 아주 좋은 안수 집사님이 이 원로 장로님의 자녀였대요. 그러니까 교회 대대로 이렇게 충성한 귀한 가정인 거죠. 근데 이 목사님께는 뭐 털어놔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근데 이걸 교회 공동체는 알릴 수가 없어서 숨기고 있고, 근데 목사님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오셔서 남자분이 퍽퍽 울더래요. 근데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거의 한 달 이상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왜 힘들었을까요? 도대체 교회가 뭔가, 교회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며 저런 아픔을 겪으셨을까? 나한테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신 걸까? 이혼이 뭐 그냥 쉽게 뭐 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세상 친구들에게는 말할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도대체 교회가 뭔가? 세상에서는 오히려 다문화 가정이라고 돌보고 한부모 가정이라고 챙기고, 근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고,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도대체 교회가 뭔가? 엄청 깊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듣고 저도 깊은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가 서로에 대한 헌신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공감하고 아픔을 같이 감싸 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서로 웃는 것을 보면 기쁜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 잣대에 안 맞는다, 우리 교회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뭐 전통에 안 맞는다고 난도질하고, 물론 여러분 질서도 필요하고 규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서로에 대한 헌신,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외국인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한번 또 환호 보고 읽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한 헌신. 4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뭐 하기를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도에 완전히 헌신했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 이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깁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이다 보니 120명이나 모였습니다.

0: 있습니다.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1장 14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DNA가, 기도의 DNA가 예루살렘 교회 태동부터 있었습니다. 약 열흘간 예수님의 약속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딴 거 안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말씀이 꿰뚫어지고 예수가 메시아다 강력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생겨난 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역시 아까 봤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생기고 시간이 흐릅니다. 1년, 2년, 3년. 교회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구제에서 빠진 문제로 막 분란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막 파당을 짓고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또 뭐가 나와요? 오로지가 나오죠.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보겠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우선순위입니다. 몇 년 뒤에 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또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이처럼 기도는 초기 교회의 우선순위 중에 우선순위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기대하며 기도했고 위기 속에서 기도했고 필요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언지역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삶에 끌어오는 방편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아이가 우리 아까 아이 온 것처럼 저 아이가 아빠, 엄마 첫 말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우듯 교회 공동체에서 하늘의 언어인 기도를 배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중에 노 권사님이 점심을 대접해 주셔서 저와 그 아내와 또 교구 목사님 부부까지 감사하고 황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식사하며 대화했는데 아주 연세가 많으신 그 어른들과 대화를 하면 그 문득문득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연륜? 그 세월의 깊이에서 오는 경험에서 오는 지혜를 봅니다. 지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권사님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 목사님, 자녀들 생각해 보면 부모 품 안에 있는 것도 뭐 10수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뭐 자녀 50줄, 60줄 다 넘은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아직 어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아주 유아기를 빼고는 걷고 말하고 중학교만 넘어가도 이제 친구 좋아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부모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부모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품 안에 품고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밖에. 우리 교회 그 중보기도단 단체 카톡방에 약 140명이 묶여 있습니다. 계속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쓰러지고 긴급 사고가 나고 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뭐 글도 안 올리고 댓글도 안 들지만 다 봐요.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 제목 뜨자마자 다른 카톡방은 안 봐도 제가 그건 꼭 봐요. 뭐 하겠습니까?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뜨자마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예고하고 터지던가요? 삶을 살아보시니까. 전혀 뜻하지 않고 예상할 수 없을 때 문제가 터집니다. 삶이 문제가 터지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질서 깨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면서 그 엉망진창인 현실을 맞설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믿었고 그래서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믿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가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우선순위로 놓고 기도로 하늘 파이프라인을 놓는, 연결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같이 또 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에 대한 헌신. 찬양과 경배에 대한 헌신. 43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제가 참고한 주석을 보니까 경외, 존경의 두려움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깊은 존경에서 나온 영혼의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뭘로 이어집니까? 46절, 47절 같이 한번 이 구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0: 아멘. 찬양.

0: 찬양과 경배로 이어집니다. 예배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 지금까지를 종합하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헌신, 말씀에 대한 헌신, 코이노니아 서로에 대한 헌신, 기도에 대한 헌신이 결합되자 뭐가 터진 겁니까? 찬양이 터집니다. 예배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영화롭게 하는 거. 결국 이 말은 교회의 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라는 말과 똑같죠.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문득 제가 그 압력밥솥이 떠오르더라고요. 압력밥솥. 열이 막 가해져서 안에서 열이 가해지고 압력이 꽉 차오르면 그 압력을 못 이기고 뭐가 증기가 배출되면서 추가 흘렁 딸랑딸랑딸랑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증기를 제대로 쫙 배출하고 뿜어줘야 제대로 된 밥이 나옵니다. 찬양과 예배가 마치 이와 같지 않은가. 말씀에 대한 헌신, 기도에 대한 헌신, 서로에 대한 헌신이 어우러질 때 공동체의 은혜의 압력이 차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두려움, 경외심이 차오릅니다. 그 은혜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게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만들어내서 되는 게 아니고 억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함성, 이게 초대교회에서 터져나온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 예배가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속되었다. 미완료 시대, 시제. 이게 본문의 증언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안에 이런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요. 다 왔습니다. 같이 한번 다섯 번째도 읽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헌신, 전도에 대한 헌신. 자, 여러분, 전도에 대한 헌신이라니까 노방전도하고 뭐 전도폭발, 새생명축제, 이런 것들 하고, 물론 이제 그런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는 좀 다르죠. 제가 설교 중에 소개한 책, 그 초기 교회의 인내와 발효, 그 책이 증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먼저 몸 안에서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몸 안에서. 45절 보시면, 4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 중에서 뭐 골프채 팔고 명품 가방 팔고 그 돈으로 교회에 어려운 사람 돕는다, 그거 자체가 전도죠. 삶으로 보인 전도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서로 깊게 교제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통하다 보니까 사정을 알게 되고 구제하고 필요에 따라 섬기게 된 겁니다. 그저 놀랍게도 교회 밖에서 반응을 합니다. 교회 밖에서. 47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세상이 그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강력한 충동을 받은 겁니다. 이게 초기 교회 공동체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흩어져서 전도하고 뭐 광장에서 전도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초기 교회 공동체가 보인 강력한 전도에 대한 헌신은 뭐였냐면 대한 공동체, 세상에 없는 공동체의 모습, 삶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비전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오늘도 손 들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수하는 거. 그게 이 안에 나타난 겁니다. 공동체 안에, 초기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수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난 겁니까? 나타난 겁니다. 경쟁과 정복이 지배하고 계급이 지배하는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은혜와 사랑으로 움직이는 이상한 공동체. 그게 처음 교회였고 그게 교회 공동체의 경쟁력이었고 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뭔가 다르다. 이상한 공동체가 있다.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 첫 해가 올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앞으로의 100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의 뭡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죠. 마음에 이제 외우실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제가 하나 하면 또 읽겠습니다. 하나,
1: 말씀에 대한 헌신.
0: 둘,
1: 서로에 대한 헌신.
0: 셋,
1: 기도에 대한 헌신.
0: 넷,
1: 찬양과 경배에 대한 헌신.
0: 다섯,
1: 전도에 대한 헌신.
0: 예,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중에 부족한 것, 다시 회복해야 될 것,

0: 혹은 잘하고 있는 것도 물론 있겠죠. 우리 교회니까. 제 생각에 이 중에 세 가지만 잘 실천해도 엄청난 능력이 우리 공동체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네 가지 실천하면 이 시대의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교회지 않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하나님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 적용해야 합니다, 이걸. 그래서 하나님, 이 다섯 가지 중에 내 삶에서 가장 무너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물으시고 우선순위를 세우기로 결단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고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표현으로 한다면 성화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붙들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성장이 일어나고, 이 말은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예수의 제자되고 이런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번, 방어진 제일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장차 일어날 어떤 일을 미리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앞날의 일들을 궁금해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그려도 봅니다. 뜻한 대로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실천해보기도 하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그 모든 되어감을 성경 말씀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 평안으로 받아들이죠.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깨달아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라이트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을 텐데요. 피아워십 앨범 중에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먼저 듣고요. 이어서 소리엘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연은요, 3797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심준구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고3 아들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얼굴이 벌써 막 뜨거워지고 빨개지고. 우리 삶을 항상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방송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아유, 얼굴이 벌써 막 후끈후끈하고, 아유, 날도 더운데.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함께 받을 수 있는 건 그 마음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정말 괴로울 때 주변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교훈 얻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분까지 봤냐면, 아, 웃음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대요. 다른 사람들이 막 행복해하고 웃고 이런 게 너무 보기 싫고 막 그게 막 괴롭기까지 하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단란한 그 모습을 보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안타깝지만 그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많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세상에, 심정근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고3 아들이랑 얘기하고 있다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열린 마음이고 얼마나 사랑과 은혜의 마음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연을 제가 그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럽고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떳떳한 양, 막 자랑스러운 양,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거에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행복과 내 안의

상처가 남으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의 손이 펼쳐져 있다, 이걸 정말 굳게 믿고 굳게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 이런 세상 살면서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네. 누가 되지는 않을까 맨날 고민입니다, 사실은. 네, 이런 사랑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큰 위로가 되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이 귀한 땅이 더욱더 살기 좋도록 아름답게 꾸며가야 하겠습니다. 김도현님의 여름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터전이죠. 우주 궁창엔 허다한 별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기에 이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 사는 이곳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이유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저는 이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또 아픈 몸이 낫기를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것에 대한 응답을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 처음에 기대는 어느새 조급함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묻힌 씨앗도요, 한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고 또 싹을 틔울 준비가 이어집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그렇지 않을까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겠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연평안 한웅재 목사님의 삶은 기다림이어서.

네, 삶은 기다림이어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늘 있었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에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그 약속을 받아들일 사람을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이 늘 있었는데요. 우리의 기도도 역시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늘 보고 배우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단련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다림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조수아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또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만 의지해요. 에필로그 앨범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세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송경민 목사님의 책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먹먹한 마음으로 멍하니 앉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작업실 책상에 힘없이 앉아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문득 컴퓨터 모니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많은 곡 중에서 충만이라는 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배신을 당했는데도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이 가사가 진실된 너의 고백이 맞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먼저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점차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음성, 하나님의 약속으로 제 심령을 채우니 세상의 염려가 더 이상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진짜 충만은 평탄한 날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충만입니다.

네, 송경민 목사님의 충만, 이어서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희수일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까지 세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서 송경민 목사님의 책 중에 한 부분 읽고 왔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해결돼야지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또 원하는 결과가 찾아와야지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다림이 끝난 뒤에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직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견딜 힘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이 책 중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찬양을 했죠. 상황이 좋아져서 드린 찬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웨이홈의 밝은 빛이 가득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듣고요. 또 오늘의 워십 찬송가 앨범 중에 있는 정결하게 하는 셈이, 패밀리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오시죠.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They named it Dan after their forefather Dan, who was born to Israel. Though the city used to be called Laish. Judges chapter 18, verse 29.
1: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사사기 18장 29절 말씀.
0: Well,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8월이면 의례히 더우려니 하지만 참 더워도 너무 덥네요. 그렇지요. 낮에 밖을 잠시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예요. 조금만 걸으면 등에서 땀이 납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도 사람이 많아서 덥다고 하더라고요. 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도 덥습니다. 샤워하고 나와도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을 약하게 켜고 생활합니다. 그러니 밖에서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에 의존해서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길거리를 걷는 분들도 조그마한 손 선풍기를 틀어서 얼굴에 대고 걷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 조그만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데 그래도 시원하다는 거예요. 네, 온열 질환자들이 매일 늘고 있고 심지어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축들도 많이 폐사했습니다. 뭐 물고기들도 양식장에서 많이 죽었어요. 아무쪼록 이번 더위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드디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야말로 단원들 구슬땀을 흘리면서 마무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3일 금요일에는 여수 전남체육관에서 그리고 14일 금요일에는 13일 목요일에는 여수 전남체육관에서 그리고 14일 금요일에는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어린이합창단 700여 명이 모여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콘서트는 이틀간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드립니다. 많이들 애청해주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빌 게이터의 찬양입니다. In the Garden. 우리말 제목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0: The house of God moved from Shiloh to Jerusalem under King Solomon. Amen.
1: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오늘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의 찬양입니다. He is lovely.

에이맨.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s the Danites were on their way to the land. 자, 단지파 사람들이 on their way, 지금 이동하고 있죠? To the land, 그 땅으로. 그 땅이 어느 땅인고 하면은 레이시의 땅이에요. 즉, 라이스라고 하는 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they would steal, 약탈을

하고 빼앗고 그렇습니다. 훔치고 말이죠. They stopped at Micah's house. 자, 그들이 지금 어디서 멈추는고 하면 미가의 집에서 잠깐 멈춥니다. They found out about Micah's idols. 그리고 살펴보니까 미가의 집에 우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And decided to steal them. 그리고 그 우상들을 훔쳐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The men convinced Micah's priest to run away. 그러니까 이 미가의 제사장, 썩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인데 이 친구가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하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제사장을 설득을 합니다. To run away with them. 우리랑 같이 가자. 여기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 한 집안을 보고 네가 제사장을 하느니 차라리 우리를 따라와서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어줘라. 그게 어떻겠냐 하고 설득을 합니다. And take the idols with them. 그리고 또 설득하는 것이 이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데리고 우리를 쫓아와라. 이렇게 설득을 해요. They made Micah's priest the priest over the tribe of Dan. 여기서 they는 단지파 사람들이고 단지파 사람들이 made Micah's priest, 미가의 제사장을 the priest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Over the tribe of Dan.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When Micah found out, 자, 미가가 이 사실을 알아내고서 he chased the Danites. 그가, 여기서 he는 미가인데 이 미가가 단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And confronted them. 너희들 지금 개 섰거라.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but gave up. 그러고 나서 포기하게 됩니다. When he realized the Danites were too strong for him. 여기서 he는 미가지요. 미가가 깨닫습니다. 와우, 단지파 사람들 숫자가 엄청나네. 이 사람들 잘못 건드리다가는 내 목숨까지 위험하겠네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The Danites went to the city of Laish.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진격을 해서 어디까지 가면 라이스까지 도착을 합니다. Killed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and burned the city. 도시를 불태우고 그만 초토화시키고 맙니다. They soon destroyed Laish. 그리고 이 라이스 땅 전체를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And they soon destroyed its peaceful inhabitants.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 땅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These were very separate from other people. 여기서 these는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약탈을 하고 불을 지르고 다 초토화시켜버렸지요. So they could not get anybody to help them. 여기서 they는 라이스 사람들인데 그래서 라이스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도와줄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They had trusted in the fact.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어떤 사실을 믿고 있었는고 하면은 that they were far away from anyone else. 자기들은 어떤 적이 될 만한 사람들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만 기습을 당하고 말았어요. 단지파 사람들에게. This meant also that they could not get any help. 그러니까 이 사실만 봐도 어떤 도움도 누구로부터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They named the town Dan.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단지파 사람들이죠. 단지파 사람들이 이 도시를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They stole the land. 그들이 이 땅을 빼앗았는데 and built a new city, 그리고 새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Which they named Dan. 그리고 그 새 도시를 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They established Micah's idols. 그들은 미가에게서 뺏어온 우상으로 신당을 세웠고요. A new religion with Micah's priest in the new city. 그 새 땅, 라이스 땅에서 미가의 제사장과 더불어 이런 우상의 도시를 만들고 맙니다.
The religion remained

0: until the house of God moved from Shiloh to Jerusalem under King Solomon.
1: 그래서 이 죄악의 땅, 우상의 땅이 언제까지 남아있는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실로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실로에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찬양한 곡 더 듣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Randy Rothwell의 찬양입니다. A Place at Your Altar.
2: Lord, tonight as we draw near to your presence, Lord, we pray that we would see you, Lord, in a new way. See you high and lifted up, Lord. In the beauty of your holiness. Lord, I know we'll be changed if we see you like that. Draw us, Jesus, as we worship.

0: that even though we fail and even though we disobey you, you are faithful to forgive and restore us. Thank you that you are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live in a land that is safe most of the time. Thank you for showering us with blessings day by day. Please help us to appreciate the many blessings that you have given us. Thank you that you can free us from the power of our sin. Thank you for your grace and your mercy.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1: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기도를 번역해 드립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0: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giving us more stories.
1: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니
0: that can show us how to live our lives.
1: 그 이야기들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0: Thank you for an opportunity.
1: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0: To study how humans have acted throughout history.
1: 우리 인간들이 정말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왔는지 우리로 이렇게 공부하게 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0: Thank you that even though we fail,
1: 우리가 정말 실패를 하고
0: and even though we disobey you,
1: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0: you are faithful,
1: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0: to forgive,
1: 용서해 주시고 and restore us,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0: Thank you that you are the same yesterday.
1: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같은 분이셨고 today 오늘도 동일하시고 and forever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0: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live in a land that is safe most of the time.
1: 그야말로 우리는 정말 대부분 안전했던 그런 이런 땅에서 이렇게 살도록 허락했으니 감사합니다.
0: Thank you for showering us with your blessings day by day.
1: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날마다 우리를 쏟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0: Please help us to appreciate the many blessings that you have given us.
1: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에 대해서
0: Thank you that you can free us from the power of our sin
1: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
0: Thank you for your grace and your mercy
1: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0: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1: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네, 여러분 오늘도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1절과 18장 30절에 등장한 이름인데요. 자, 오늘도 등장했어요. 사실 미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르손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르손은 모세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후손 게르손. 먼저 미가부터 한번 듣고 따라해보세요. 마이가. 한번 더요. 마이가. 성경에 등장하는 미가서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마이가. 이렇게 연습하시고 다음에 게르손은 여기서 우리가 게르손이 니은으로 우리 끝납니다만은 영어에는 M으로 끝나요. 그래서 게르손, 게르샴. 한 번 더요. 게르샴. 샴. 미음으로 끝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잘 여기서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연습해 주세요.
0: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a Levite and his concubine.
1: 다음 시간에는 한 레위 사람과 그의 첩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0: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장수 김.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참 더운 여름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제일이에요.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라사랑 축제 마치고 저희 또 방송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세상과 인생의 허무함을 배경으로 삼아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라고 하면 좋든지 싫든지 간에 미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 알고 계신가요? 미국인들 중에 약 4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매일 그렇다고 합니다. 부와 힘이 영혼의 평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단적인 증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랍니다. 언젠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는 자기 재산에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럼 대체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기자가 물었더니 아주 조금만 더요. 라고 이렇게 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 말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는 영원히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영혼의 허기를 결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수면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인기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소위 셀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더 약물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군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만큼 가지고 누리고 인기와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참 행복하기도 하고 매일 두 발 쭉 뻗고 꿀잠만 자게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성공과 성취, 사람들의 인정과 추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갖다 붓고 채워도 영혼의 공허함을 결코 메꿀 수 없다는 사실이죠. 유명한 팝스타였던 마돈나는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두려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까봐 항상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은 뭔가 보여졌지만 내일은 어쩌지? 여기서는 통했는데 저기서도 통할까?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기를 다그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의 삶이랍니다. 차갑고 외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진실인 거죠. 다들 그렇게 쫓기고 불안하고 허기진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대한 심연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키에르 케고르 역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그건 헛된 몸부림일 뿐이라고 지적을 했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역사가 기록된 세월만 해도

0: 2000년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온갖 문명과 문화와 기술과 철학과 이념 등을 발전시켜가며 영혼의 충만함, 내적인 만족감을 추구했지만 인류는 어느 것도 정답으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금의 인류도 4차 산업혁명을 지나 5차 산업혁명을 내다보면서 찬란한 문명의 성취를 자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삶은 인간의 영혼은 허기지고 공허하고 두려워합니다.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지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극심한 갈증에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영원한 양식이며 또한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야 사람은 생명과 평안과 풍요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이만큼씩이나 중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된 셈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모르시거나 혹 믿다가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헛된 것들로 헛되이 영혼을 채우려 하지 말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풍요를 주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지금 당장에는 잘 모르겠다 싶어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대해 물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받아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을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을 영접합니다.
0: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1: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0: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1: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0: 제 영혼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1: 제 영혼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0: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1: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해주세요.
0: 그리고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1: 그리고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0: 인도해 주십시오.
1: 인도해 주십시오.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혹시 매일의 삶을 자기 증명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신 분은 없으신지요? 이 시간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그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도 내 마음속 갈증을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

만나 보세요. 당신을 위해 죽었고 당신을 위해 사신 그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신 분, 조금 더 알기 원하시는 분, 영접 기도를 따라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신청서를 보내드리고요. 신청서에 간략한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0: 15년에 대장암 사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간으로도 이제 좀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3번, 한 10시간씩 한 3번의 수술을 이렇게 한 거죠. 5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암이 이제 3월에 끝났어요. 모든 말씀 하나, 찬양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되는 거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이제 큰 힘이 됐죠. 정말 저에게는 가족보다 위고 하나님이 최고지만 그 다음이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생활의 모든 거죠. 지금 현재에도 그냥 늘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듣든 안 듣든 늘 틀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말하기도 너무 벅차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도 정말 그 순간순간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24시간 정말 큰 힘을 얻으면서 극복하길 바라고 원하죠. 제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서 일원이 되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길 바라고 내가 또 봤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선교사로서 참여할 거를 다짐할게요.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바라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

지방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54국의 0091번, 지역번호 052 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 259국의 5000번 지역번호 052 259의 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의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의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구원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과 다른 모든 동물들과 생명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인간의 생명과 다른 모든 짐승들이나 이런 식물들이나 이런 생명들과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이 다 생명이 되도록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만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기, 생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다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른 동물들 우리가 보면 개나 뭐 말이나 소나 이런 것들과 사람은 똑같이 살아서 호흡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의 종류, 기본적인 게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생명의 원천은 모든 것의 생명 원천은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사람의 이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경이 죄를 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게 되는 것 두 가지로 죽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 생명, 그 생기, 그게 죽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떤 상태로 타락, 추락하게 되는가? 다른 짐승들과 똑같은 생명의 존재로 그냥 추락하게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이 이제 점점 육신이 늙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60년, 70년 아니면 잘하면 8, 90년, 100년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만든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점점 그 육신의 생명이 죽게 되는 것으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죽게 되고 그리고 육신도 결국 죽게 되는 것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비록 육신은 죽지만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신약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 되는 것뿐 아니라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사는 삶이 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 고민과 걱정이 있는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야기는 이방인이란 때, 유대인이 아니란 때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주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누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 아직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예수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수돈 지방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보면 아주 악한 왕 아합이 있고 그의 부인이 왕후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즉 그곳은 우상 섬기는 곳,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와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야기는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하였는가?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이 여인의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흉악한 귀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불쌍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게이 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 있을까?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근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여러분, 돈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의 문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재물의 돈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건강의 문제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건강의 문제라면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 관계의 문제라면 괜찮아요. 해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의 문제라면, 그럼 이건 심각합니다.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딸이 귀신 들린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딸이 귀신 들린 일이라 해서 누구의 삶이 무너지는가?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차라리 내가 귀신 들리면 차라리 낫겠다는 마음이 들 만큼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귀신은 딸이 들렸는데, 이 어머니의 삶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이의 이야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것입니다. 해결하려고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백약이 무효했던 것입니다. 아마 사람에게도 찾아갔겠지요. 약도 써봤겠지요.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귀신 들리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위축됩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눈이요, 이게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어휴, 귀신 들렸네 이러면서 좀 이상하게 비난하는 마음으로, 어쩌다 저 사람 문제지, 귀신들, 이렇게 좀 욕하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눈 견디기 힘들지요. 근데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불쌍해서,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하나, 저 사람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딸이 귀신 들려서 삶이 무너진 사람은요, 자기를 불쌍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그 눈도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불쌍히 여기는지 그잘 모르겠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눈이 그에게는

비수같이 가슴을 찌르고 폐부를 찔렀을 것입니다. 내가 대신할 수만 있다면 대신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할 텐데 아미 벌써 했을 건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쩌면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꼴을 보나 이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될 걸 한 번도 기대한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고 이런 상황을 원한 적은 더더구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여인인데요. 귀신이 들린 건 아니지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꼼짝도 못하. 그로 인해 삶이 무너져. 남들이 볼 땐 뭐 모르겠지만 속이 문드러져.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숨을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분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지 멀쩡하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주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도, 호흡을 해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이 사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생명 걸고 간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이 정말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같은, 기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별칭이죠. 예수님 이런 뜻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실을 이 여인이 사람들이 듣도록 하게 하고 싶을까요? 사실이지만요, 감추고 싶지 알리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소리 질렀다고 되겠어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 얘기는요, 동네방네 사람들에 다 이야기하기를 내 딸 귀신 들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딸 귀신 들리면요, 감추고 싶지요. 고쳐주고 싶지만 그걸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요, 그런 체면 치레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애쓰고 노력하는데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딸인데. 다른 사람이면 포기했겠지요. 그러나 이 어머니의 마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어머니 마음에 두 번 오지 않는 기회일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곳에도 만났는데, 내가 찾아왔는데 예수님 또 만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절박한 심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 그 하나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 마음에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오신 것은 내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에 오신 절호의 기회, 천재 일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살 수 있는 천재 일류의 기회일 거예요. 또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하여 이 여인은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부르짖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 나옵니다.

상황은 좀 달라요. 성경에 보면 12혈을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요,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피가 계속 흐른다는 이야기는요, 몸에서 첫 번째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마 이 당시 모르겠지만 빈혈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피가 흐른다는 이야기는요, 혈류증이라는 이야기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 남성들에게 있는 게 여성에게 있는 병이에요. 여러분, 여성들이 보통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가임기 여성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힘들어요. 월경통도 있고, 그것도 사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게 12회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런 일이 있다?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문제는요, 냄새가 나거든요. 잘 씻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냄새를 좀 나중에 와도 자기는 알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같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자기에게 냄새 난다는 것에 위축돼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혈류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생각 들기를 어떤 믿음이 드는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무슨 믿음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뭐 이것보다 그냥 예수님을 내가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평소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하니, 왜? 예수님은 홀로 계신 적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늘 많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에서 살짝 옷을 만졌어요. 평상시 같으면 사람들이 많으면 내 몸에서 나는 냄새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부끄러워 못 갔는데, 지금 기회를 놓치면 어쩌면 다시 기회가 안 올지도 않은 마음 때문에 그 사람들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그랬더니 이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혈류의 근원이 마른지라 여인이 나은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나았으니까 감사하고 예수님 가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수천 명, 많은데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막 그 밀리니까 예수님을 손대는 사람, 몸을 부딪히는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면, 주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예수님의 옷에 손이 누가 손을 닿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여인은 알죠. 그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나서 주님, 제가 사실은 혈류병이 있어 12회를 고생했는데 주님의 옷감을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아서 만졌더니 제가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 그러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기록되어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혈류병을 낫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인하여서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냐? 너 병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일지어다. 두 가지 말씀하시죠. 하나는 너 이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라. 너 천국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육신의 병도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과 똑같은 심령의 이 가나안 여인이 오늘 사력을 다하여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저 여인 그냥 두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가만히 계시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저 여인을 불러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조용하고 가라가든지 뭔가를 하셔야지요 라고 얘기할 만큼 이 여인이 크게 생명 걸고
한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0: 번 얘기한 거겠지만 아마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1: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무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쳐주시든지 조용하라고 하시든지 그래야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저 여인은 내가 고쳐줄 필요 없어. 내가 해줄 필요 없는 여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찌 이리 매정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악이 받쳐서 원망하면서 그래 잘났다. 아니 내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한다. 이러고 갈 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 절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여인이요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갈 수 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 동네방네 소문 다 냈거든요 이제는. 그런데도 내가 저 여인 도울 필요 없다 이러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여인이 와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실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리 간절히 간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이 여인의 간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절하며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의 이런 간절한 놀라운 믿음 앞에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 고쳐주지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래 내가 너 믿음 보니까 네 딸 내가 고쳐주지 귀신 쫓아내주지 이러시면 참 좋을 텐데 아니면 그냥 돌아가라 뭐 이렇게 하시든지 차라리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얘기하면 너는 개야. 개 같은 인간이야. 너 이방인이잖아. 개 같은 존재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누가 우리한테 너 개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이 당시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실제로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모욕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속이 상해서 미치고 날뛰지 않은 게 다행이지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안 입고 와서 내가 말지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내 자녀에게 줄 걸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너는 개 같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인이 뭐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그 은혜에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시기 원했던 진정한 겸손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존심을 굉장히 내세워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내 체면을 굉장히 따집니다. 여러분 체면 따지고 자존심 이야기하면요 이미 믿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자존심이지요. 믿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순수한 절대적인 진짜 믿음.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에게 자존심, 체면 생각하는 것은 배부른 사람의 투정인 것입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도 멸시도 참아낼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이 보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2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0: 나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한 믿음은요, 큰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체면, 자존심, 환경, 상황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자기 감정이 없었는가? 왜 없었겠어요? 그거보다 딸이 낳는 게 더 중요했고요, 믿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욕심이 전혀 없는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진짜 욕심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딸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더 필요한 진짜를 붙드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결국 귀신이 견디지 못하게 하고 떠나가는 능력의 은혜를 이룬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이 오늘 본문에 볼 때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마 이 귀신이 흉악하게 막 귀신 들리니까 펄펄 뛰는 존재니까 손잡고 예수님 앞에 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집에 아마 가둬놨을 거예요. 몰라도 아마 아무튼 묶어놨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뭐 너무 정신없이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향할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거리와 상관없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공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공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지 못해도, 내 옆에 있지 않아도, 내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주님의 능력의 은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불행한 일이요, 그냥 결코 불행으로 끝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도 행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이 여인은 받았을까? 왜?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딸이 귀신 들린 것은 결코 견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불행을 영과 육의 구원을 받는 복의 통로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불행이 나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감당치 못할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끊임없이 그런 문제도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불행 속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 붙들고 영혼의 구원, 천국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주님의 손 붙들고 주의 은혜로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신정로에 위치한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6-4010번 울산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101가지 이야기의 저자 마크 빅터 한센의 아버지는 제빵사로 평생을 살았는데요. 마크의 아버지는 빵 만드는 일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를 가는 주일날을 빼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빵을 만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정년 퇴직을 한 뒤에도 빵을 만드는 일을 쉬지 않았는데 그렇게 만든 빵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10년이 넘게 불우한 이웃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 이제는 노안으로 운전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마크의 아버지는 빵을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고 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마을에서 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그 일 자체로 기쁨을 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겠지요. 예배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길 바라면서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보라의 주여 나의 생명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후각은 가장 강렬한 감각 중에 하나이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냄새와 관련된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말한다. 최근에 가자 굽는 냄새와 금방 깎은 잔디 냄새, 휘발유 냄새를 맡아보았다면 이것이 사실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기네 제품에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향을 의도적으로 첨가해온 것은 당연하다. 향수, 향초, 방향제, 비누, 샴푸, 로션 등 더욱더 많은 향이 날마다 우리를 감싼다.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좋은 향이 강렬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긴 진한 향기는 장미나 제스민의 달콤한 향처럼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해준다. 우리는 그 사랑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네,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The Worship Collection 앨범에 수록된 What a Beautiful Name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의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샬롬 노래 선교단의 주님이 주신 기쁨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국립합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The Beautiful Garden of Prayer 폴 미켈슨의 연주 찬송 그리고 웅기장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연이어 함께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에 예배하는 기쁨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뭐든 스스로 즐겨야 하는 마음엔 기쁨이 따릅니다.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기쁨으로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어노인팅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입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은 굴곡이 심한 도로나 급 커브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확 뚫린 넓은 도로라고 하는데요. 굴곡도 없고 너무도 단조로워 운전대만 잡고 있어도 괜찮은 그런 도로라고 합니다. 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요일은 금요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금요일 퇴근 시간에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 주의 끝자락, 일을 마무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퇴근하는데 오히려 사고율이 높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한데요. 확 뚫린 도로와 금요일의 공통점은 너무도 쉽고 익숙한 길이기에 긴장도 풀리고 또 운전자가 딴 곳에 신경을 쓴다거나 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나긴 인생길을 가다 보면 급격한 경사도 만나고 위험천만한 일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깨어있게 만들고요. 더 나은 운전 실력을 길러준다고 하는데요. 바꿔 말하면 너무도 단조롭고 쉽게 뚫린 평탄한 길을 달리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용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출발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웅재가 불러주었습니다. 앞서 들려드린 오늘의 자찬양은 프레이즈 앨범 가운데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들려드렸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용나의 함께 행복 썸머 스페셜 듣고 계십니다. 박용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요.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 풍성한 찬양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찬양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들 전해드릴게요. 먼저 호범의 시편 23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행하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과 같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한 박영라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되었네요. 강원명의 순종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행복지기 박영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다시 쓰는 부흥행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0: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서는요, 야곱과 함베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고 족장 이삭의 장남이라는 놀라운 영적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족보를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룬 구속사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번영을 하는데, 즉 썩어질 세상에 썩어질 역사를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서의 톨레도트, 족보를 통해서 그가 가졌던 자아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계속 선택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선택 속에 정말 복된 인생의 궤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육체적 자아관을 넘어서서 영적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에서는 육체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이었죠. 자아관이라는 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이미지와 정체성을 말합니다. 자아관에는 영적 자아관과 육체적 자아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영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육체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 욕구, 본능, 감정, 눈앞의 피로감 등을 자기 존재의 본질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보다는 육체의 요구를 더 크게 듣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죠. 창세기 25장 29절 34절에 보면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심히 곤비했던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쓴 붉은 죽을 보았을 때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라고 외치면서 귀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에서는 떡과 팥죽을 먹고 일어나 떠나갔는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에서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을 할 때 그 속에 어떤 자아관을 가지고 선택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 사건의 장면입니다. 이삭은 장자죠. 이삭의 장자로서 가문의 대표이자 두 배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구속사의 유업을 이어갈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의 배고픔과 육체적 요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축복을 버렸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육체적 좌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체적 본능과 욕구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본문 36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선언하죠. 에돔은 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팥죽의 불금을 이야기하죠. 그 팥죽 한 그릇에 영적 신분을 팔아버린 그의 육적 자아관에 평생 따라다니는 수치스러운 별명이 이 에돔이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이 세일산을 거느리는 영향력 있는 족장이 되었을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족보와 메시아의 계보에서는 열애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이 나는 감정과 욕구에 끌려다니는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영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체적인 자아관으로 끌어내립니다. 직장에서의 피로, 감정의 상처, 물질적 조급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당장의 본능과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선택하는 육체적 자아상을 가진 존재처럼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우리의 자관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소유고 소유이며 사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 나에게 필요한 것, 먹고 싶은 것, 목마른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썩어질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썩어질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정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고, 그 입구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킨 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잘 알다시피 남자의 성기에 보피를 자르는 것을 말하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군사들에게 바로 이 할례를 받으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매 순간 매 순간 매일매일 자기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들은 군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갈 때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갈 때에 자주 일깨우라는 겁니다. 자주 확인하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스럽고 고민이 되고 낙담되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의 자아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서 뭐하니? 너는 왜 그리 못났니? 너는 이거밖에 못 사니?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요. 이게 육체적인 자아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선택할 때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고단함과 유혹이 찾아올 때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눈앞에 팥죽 한 그릇 같은 감정적인 만족이나 육신의 편안함에 영적 권세를 팔아넘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영적 자관을 가지고 담대히 선택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의 역사, 삶의 궤적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관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에서와 야곱의 바로 이 자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오늘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궤적이 되고 족보가 되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 있는 후손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좌우하는 것은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자 기준인데, 세상이 무엇으로 움직이고 결정되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크게 세속적인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누게 됩니다. 세속적 세계관은 뭘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문화, 인맥, 물질, 권력,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 숫자의 힘, 이 모든 것들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걸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2절 3절 보면 에서는 세속적인 지혜와 계산을

로 혼인을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혼인 결정할 때 어떻게 했죠? 저 하란까지 자기 종을 보내면서 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자기 종족 중에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죠. 근데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오늘 2절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희족 속 시브온의 딸 이 아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이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을 주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근심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한 결정이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 사람들의 세력과 결탁하는 정략적인 그런 이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에서는요, 이 세 아내에게서 다섯 명의 아들과 열 명의 손자를 얻었고요. 근데 그 가문에서 14명의 족장과 8명의 왕이 배출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요, 세일산 일대에서 이미 강력한 왕국을 형성했어요. 한 800년을 앞서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세속적 선택은요, 엄청난 성공을 가져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가문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문화에 깊이 물들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 길을 막아선 적대적인 이 행위를 한 것이 에돔 족속이 되었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오바댜 같은 데 보면 결국 영혼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창세기 13장에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의 비극적 결말과도 닮아 있습니다. 눈앞에 세속적 풍류를 따라간 결과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두 딸과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얻는 영적 황폐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힘과 돈, 세상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사업체를 운영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안정을 먼저 계산하면서 우리는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과 역사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성공 공식이나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타협 안에 굴복하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힘이 권력을 갖고 돈에 있다면 우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돈과 권력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이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결정하는 것과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선택이 다른 거예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힘과 돈과 권력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그 믿음,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고 선택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 세계관에 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세계관에 내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선택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썩어질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자기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인생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선택의 몫은 여러분입니다. 어떤 신앙에 서서 어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행동과 말을 결정하는, 선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우선순위가 다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또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는 게 그것이 각각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길 가다 5천 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어린 아들이 아르바이트에서 천 원을 벌어서 부모를 줬어요. 여러분 어느 돈이 더 가치 있죠? 5천 원이에요, 천 원이요? 둘 다 가치 있어요? 천 원이 가치 있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만약 5천 원의 가치 있다면 그 부모는 부모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수고한 것. 이게 가치예요.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 가치관을 나누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물질적 가치관과 영적 가치관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물질적 가치관은요, 눈에 보이는 재물, 눈앞의 성과, 수량적 풍요를 삶의 최우선에 두는 것이라면, 영적 가치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영적 유산, 은혜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로 삼고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6장 6절 7절은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장례식에서 만났죠. 그래 같이 만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언약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에서는 그 땅을 떠납니다. 그걸 6절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됐죠.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야곱과의 재산 마찰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지닌 영적인 의미보다도 자신의 가축과 재산, 즉 소유의 확장에 더 요긴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비록 기근이 있고 시련이 따른 땅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가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소유를 보존하고 늘리기에는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미련 없이 약속의 땅을 등지고 목축하기에 비옥한 세일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뭐가 이게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까? 자기, 자기, 자기.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두 절 사이에. 그 자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적 성공은 거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족보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땅의 것은 얻었지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관원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 찾아왔던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 말씀 앞에 고민하다가 성경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보다 눈앞에 물질적 가치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요, 물질적 유익과 영적 가치가 충돌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이익이나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 예배의 자리를 너무 쉽게 타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나 또 성도 간의 섬김이나 거룩한 삶의 순결보다 주식의 등락이나 눈앞의 성과에 영적 가치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가치를 물질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이 머물 때에 그것은 영적 빈곤의 원인이 되고 어느새 우리의 영혼을 침식합니다.

0: 에서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삶의 궤적을, 그 삶의 족보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에서의 삶의 현장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번성했고 많은 자녀를 두었고 족장과 왕들을 배출했고 세일산이라는 든든한 영토를 소유한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영적 거울을 통해 바라본 그의 족보는 안타깝게도 영적 실패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신분보다 당장의 배고픔과 육신을 우선시했던 육체적 자아간으로 그는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됨보다 세상의 풍조와 타협했던 세속적 세계관으로 분별력의 지혜를 잃어버렸으며, 눈에 보이지 않은 약속의 땅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과 소유를 따라갔던 물질적 가치관 때문에 영원한 유업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도래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에서는 육신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하나님 없는 에돔의 역사를 만들었고, 그 에돔은 결국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허무하고 썩어질 것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겉보기에 허물도 많고 고난도 많았던 야곱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고 약속했던 가나안을 지켰으며 영적인 은혜를 갈망했기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족보를 써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서 최고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자기 형 에서입니다. 용서를 했지만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라도 에서와 함께 머문다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긴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언약의 땅이니까. 근데 에서와 함께 머물면 언제 자기가 죽을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가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김아은입니다. 자,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매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까 기대를 참 많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오늘은 이제 교수님께서 원래 바이올리니스트시니까
1: 네네.
0: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바이올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1: 네네.
0: 바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한다면서요?
1: 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어렵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악기 바순에 관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0: 네.
1: 피디님 바순의 이름이 두 개로 통용되어지는 걸 들어보셨을까요?
0: 아니요.
1: 파곳이라고 하는 악기가
0: 파곳?
1: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파곳과 바순은 같은 악기입니다. 바순은 영어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파곳은
0: 네.
1: 독일어로 얘기할 때 같은 악기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 바순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알아보고 악기 자체보다 악기 음색에 주목하실 수 있게 오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첫 번 찬송가로는요.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준비를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순과 함께 붙여놓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느끼지 못했던 매력을 바순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알아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라는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찬송가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송가였고요.
1: 네.
0: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네.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 네.
0: 교수님 오늘 어떤 곡으로 시작을 하게 될까요?
1: 바순이 연주하는 곡을 들려드리긴 할 텐데요. 하은 PD님 오케스트라에서 바순이라는 악기가 앉는 자리가
0: 네.
1: 어떻게 그 오케스트라 보실 때 악기들이 네. 다 자리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정해진 자리에 앉는 거겠죠.
0: 그렇죠.
1: 무작위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앉진 네. 않을 거예요. 그러면 배치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현악기가 앞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목관악기가 있고 금관악기가 있고 맨 뒤쪽에
0: 네.
1: 타악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배열로 해놓은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0: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유추를 해보자면
1: 네.
0: 소리의 어떤 세기?
1: 그렇죠.
0: 맞아요.
1: 만약에
0: 네,
1: 네. 팀파니와 금관악기가 앞으로 나와 있고 현악기가 뒤쪽으로 가 있으면 아마 그 소리에 묻혀서 현악기 소리가 잘 나지 않을 거예요.
0: 네.
1: 악기의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자리를 따르고요. 가끔 지휘자가 이번에는

0: 이 현악기의 구조를 조금 바꾸고 싶다. 내지는 저음을 조금 더 소프라노 영역으로 가까이 붙이고 싶다 하실 때는 첼로와 비올라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때로는 바이올린의 세컨 파트가 첼로의 자리로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악기는 현악기에 비해서 인원이 많지 않고요. 수석과 차석 정도로 이루어지는 편성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서부터 옆으로 퍼져나가는 형식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수는 제일 중심이 되는 악기의 위치는 아닙니다. 목관악기 중에서도 한줄 뒤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뜻한 저음 역대를 감당하고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순의 생김새를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긴 관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 모양이에요. 약간 빨간색 악기처럼 되어 있고요. 언젠가 TV에서 보셨을 수 있겠지만 한번 좀 찾아보시는 걸로 하시고 첫 번째 곡을 빌 더글라스의 힘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찬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곡은 클래식 채널을 조금 들으시는 분들 내지는 그냥 매체를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한두 마디만 들어도 아는 곡이다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하은 PD님의 감상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첫 번째 클래식 음악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힘이라고
1: 네.
0: 하면 사실 저희가 그 영어로 찬양을 또 힘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런지 되게 뭔가 좀 웅장하기도 하고 잔잔하고 거룩한 그런 느낌이 드는
1: 맞아요.
0: 곡이지
1: 저희는 저희의
0: 않았나.
1: 느낌대로 그렇게 감상을 하시면 딱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어떤 악기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아닙니다. 솔로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순을 위주로 해서 곡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례적인 일이고요. 저도 예고에 갔을 때 처음으로 이 악기를 접해봤기 때문에 처음 음색을 들었을 때는 무언가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라는 느낌에 너무 놀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악기의 매력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노력보다는 그 고등학생의 그 어떤 나름의 천진난만함이랄까요? 친구들하고 함께 웃으면서 악기 소리 특이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왔던 그 이후로는 오케스트라의 어떤 일원으로서의 바순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단풍나무로 만들어졌고요. 피디님, 보통 우리가 악기 가격들을 이렇게 형성할 때 오래된 악기일수록 좋은 악기다라고 들어보셨을까요?
0: 오래될수록 좋아요?
1: 보통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르네리, 뭐 과다니니 이런 악기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온 악기의 명기로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목관이어도 나무로 이루어지지 않은 플룻 같은 악기들이 있죠. 그런 악기들은 오래된 악기보다는 좀 부식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새 악기를 선호하시고 새 악기가 조금 더 유행에 맞는 그런 소리를 갖추고 오는데 바순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악기를 선호하는 부근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오래됐다가 기준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리에서 만들어낸 바이올린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의 집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어디에서요? 창고에서요. 그러면 관리가 정말 안 되어져 있을 거예요.
0: 그쵸.
1: 우리가 선호하는 오래된 악기는 오랜 세월을 그 세월의 흔적을 담아서 잘 관리가 되어진 악기. 그런 악기를 선호하고 그 악기들이 정말 고가의 악기들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오래되어야 한다가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0: 아니다.
1: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곡으로도 제가 바순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멤버가 6명입니다. 6명 모두 바순이라는 악기를 들고서 연주를 하고요. 보통 육중주를 이루어낼 때 같은 악기로만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순들 끼리 6명이 모여서 누군가는 고음을, 누군가는 중음을, 그리고 누군가는 저음을 맡았을 때 어떤 음색을 들려줄 수 있는지 실내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한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양보의 미덕입니다. 내가 나와야 할 곳과 나오지 말아야 할 곳을 반드시 알고 나오고 빠져줌을, 그리고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누가 내게 대답해 주는가까지 음량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서로의 음색과 서로의 음악성을 맞추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음악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순의 따뜻한 음색만으로 6명이 어떤 조화를 이루어내는지 감상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0: 네,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여섯 명의 이 바순 연주자들이 함께 펼치는 이 음악이었는데,
1: 네.
0: 생각보다 경쾌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바순이라는 한 악기만으로 여섯 명이 모였을 때 이런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라는
0: 그러니까요.
1: 느낌이 드는 그런 곡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곡까지 다 들려드렸는데요. 관심을 갖고 보아야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수 있는 그런 악기들이 오케스트라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그 사람의 매력을 알수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우리는 보통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 사람을 네모 안에 넣어두는
0: 네.
1: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피디님.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실 너무나

0: 당연하고
1: 당연하죠. 네.
0: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사랑할 수 없는 대상, 내가 지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괴롭다든지, 지금 나의 생활 전반을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것이 자녀이건, 부모님이건, 또 나의 옆 사람이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보고서 사랑할 수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쉬운 순종을 하고서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래된 악기가 정말 좋은 악기입니다라고 얘기가 되어진 영역의 악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잘 관리된 악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이 그저 오래된 사람들, 나보다 먼저 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는 할수 없지 않을까.
1: 아, 그러네요.
0: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돈된 자로 나아가는 우리 쉬운 클래식 청취자분들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1: 아멘. 오늘 교수님께서 마지막 나눔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경에 그런 말씀을 쓰셨잖아요. 악인들도
0: 네.
1: 서로 사랑할 사람들은 다 사랑한다. 근데 그게 의인들은 좀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제시하셨던 그 사랑의 기준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수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운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우 프로젝트 울산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이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이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이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이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이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0: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 예보. 오늘 여러분의 마음 날씨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하루에 찬양 예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찬양 예보국 기상캐스터 장혜윤입니다. 매일 달라지는 날씨처럼 우리의 삶도 늘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떤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깃발입니다. 깃발이 세워져 있다는 건 아직 싸움이 끝나진 않았더라도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지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저마다의 전쟁이 있습니다. 질병과의 싸움,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까지. 전쟁이 길어질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건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그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장혜윤의 찬양 예보, 이번 주 이 시간은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고 낙심한 마음에 다시 소망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예보는요, 행군 나팔 소리에 피아워십의 음성으로 힘차게 띄워드립니다. 찬양 듣고 돌아와서 예보국 레이더 신호에 잡힌 오늘의 사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 예보곡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어떤 예보가 필요한 신호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족 중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는 10년 동안 신천지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시간 동안

동안 정말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하는 무력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신천지에서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고 다시 생각해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듭니다. 부디 아버지가 마음을 굳히고 신천지에서 나오셔서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은 우리 형제님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때로는 혼자 싸우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사연자분께 이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싸움은 절대 혼자 감당하는 전쟁이 아니었다고요. 여호와 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함께 싸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일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고 진리를 다시 찾기 시작하셨음에 참 기쁜데요.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아멘.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한 대목입니다. 우리 사연자분,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깃발은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고요. 다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연자분의 가정 위에 승리의 깃발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 예보는요, 두 곡의 찬양인데요. 먼저 첫 번째 찬양은 영적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연자분께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전하면서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예보해 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 가사가 우리 사연자분께 더욱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찬양은요,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곡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신 우리 사연자분의 그 걸음을 너무나 축복하며 예보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장혜윤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처럼 저도 극동방송을 정말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래서 찬양예보로 여러분을 만나는 이 시간이 저에겐 꿈처럼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얼마 전 본가에 가게 됐는데요. 엄마의 생신 축하를 위해서 외식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맞추다 보니 오후 5시쯤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찬양예보의 방송 시간이었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요. 아빠와 엄마, 언니까지 모두 극동방송 어플을 켜고 찬양예보를 청취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면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의 가치와 제 프로그램의 가치를 알고 귀히 여겨주는 가족들이 있음에 말이죠.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들은 보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들에 주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내게 허락해 주신 감사함을 찾아서 그 감사를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저도 이 시간을 빌어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우리 가족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 그리고 언니, 멀리서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가족들 덕분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기쁘게 방송하고 있답니다. 모두 모두 사랑해요. 여러분의 감사 관측소에는 어떤 감사가 담겨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감사들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주의 가정 띄워드립니다.

장혜윤의 찬양예보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찬양예보국의 레이더는 오늘도 여러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로 참여하시면 무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 나아갔던 오늘의 찬양예보. 끝곡으로 제이어스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예보국 기상캐스터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

02 254-0091 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남산초등학교 6학년 엄지원입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재훈 목사님의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0: 아직 4개월 차면 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1: 어려운 안무 할 때나 연습량이 많을 때 좀 힘들어요. 많이 할 땐 6시간 정도 있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0: 엄마의 기도로 이겨내는군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처음 와서 처음 한 무대이기도 하고 부채춤을 처음 해봐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나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소고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0: 지원이의 꿈이 무용가라면서요.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지원이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용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날개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1: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0: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0: 부탁해요.
1: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예요. 합창단 생활 화이팅!
0: 꿈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모하는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할지 몰랐는데 벌써 석 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11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살펴봤더니 사도신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의 고백으로 시작하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님의 고백이 이어지고, 또 오늘 살펴볼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신경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해보셨지만 분량 차이가 좀 있어요. 이미 본 대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요, 무려 7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이에 반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단 두 마디 한 문장이 전부인 것 같아 보입니다. 짧아도 너무 짧아서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홀대하고 있는 건가요? 사도신경이 홀대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는 잘 알지 못하고 지나쳤지만 라틴어 사도신경을 보면, 또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그리고 요즘 표기된 우리말 사도신경을 읽어봐도 사도신경 성령을 믿사오며 뒤에 보세요. 거룩한 공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부활과 영생, 모두 빨간색 보이세요? 쉼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무슨 뜻인가? 이는 모든 것이 성령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성도들은 교제할 수 있고요, 용서받음, 부활과 영생 깨달아 믿을 수 있는 건 역시요, 누구요?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오직 성령 안에서 거룩

거룩한 길,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 닮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게야 참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저희 모교에서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을 체풀 때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해 주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요. 안 간다고 손사래를 얼마나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5월에 설교하러 갔다가 된통 걸려서 부흥회도 한 건 하고 왔네요. 그리고서 내려왔는데요. 참 신기한 건 그주 주일날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도 다 기억하실 텐데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 중 하나가 그 채플에 참여했던 친구가 저희 제주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서요 하룻밤을 묵으면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찾아와서 밥 사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갈 교회가 없대요. 자기가 전도사인데 사역지를 찾고 있는데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실이었어요. 요즘엔 사역자가 부족하지 사역지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익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데는 사역자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요. 근데 우리는 좋은 분들만 데리고 온 것처럼 다 오셨잖아요. 아니래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구할 수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서 아닐 텐데요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이래요. 교회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좋은 교회가 없대요. 가려고 했더니 문제가 있고 문제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옳지 않은 것들이 넘쳐나서 찾아도 자기가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참 듣는데 마음이 뜨끔했어요. 제가 기성교회 목사잖아요. 제가 후배들한테 잘못한 것 같아서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희망을 주지 못하나 마음이 뜨끔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고 말미에 그 친구에게 두 가지를 알켜 주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이 22절을 제가 읽어 주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그 친구에게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찾는 것도 일이지만 사랑하는 전도사님, 교회를 지어 가시길 원합니다. 찾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교회, 하나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 즉 오늘 고백처럼 거룩한 공회, 공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서로 아름답게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다 성령님을 제대로 믿을 때만 가능하다 말해주었습니다. 성령님을 오해하지 않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에는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참 건강하고 참 좋은 주님의 공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였나 보세요. 먼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처럼요 보세요. 에베소 사람들은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와 같이 뭐요?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누구 조직의 힘이 아니라 뭐요? 말씀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중앙교회가 말씀의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흥왕 부흥하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19장을 보았더니요, 복음의 능력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요, 힘이 있고요, 그리고요, 힘이 있는 그 통해서 병고침이 있고 귀신이 쫓아나고요,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특별히 19절을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 여러분, 에베소는요 로마의 아시아 수도였어요. 그래서 상업과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한편 어떤 곳이었냐, 아데미 여신의 도시였고 우상 숭배와 마술이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에베소에서 19절에 뭐라고 써있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 했다고요? 불사르니. 여러분, 에베소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문화가 변화됐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제주중앙교회가 이 땅 제주가 우리 제주중앙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술이 불태워지고 귀신이 타파되는 역사,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거기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떠나고 파송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거기 보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눈물과 감동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양떼를 향한 목자 바울의 눈물이 있고요, 또 장로들, 그 목자를 향한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리는 교회 싫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좋던 에베소 교회가 변했어요. 그것도 5년, 6년 정도뿐이 지나지 않은, 바울에 의해서 보내진 에베소서가 그때 쓰여졌는데, 그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작고 큰 문제들이 보여집니다. 에베소서 4장인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실게요. 먼저 25절 말씀이요, 그런즉 뭘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지금 어디지요? 세상인가요? 교회 안에 거짓이 있었어요. 또 그 이웃을 속이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좋던 공교회에 왜 거짓말하고 세상을 속이는 사람이 생겨났나요? 두 번째요, 26절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어디예요? 교회 안에 분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화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뜨끔해요. 교회 안에 성질 부리고요, 회의하다 뻑하면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요. 또요, 28절이요 이거는 읽기도 겁나요. 뭐라고 쓰여졌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누구 손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생겼고요, 교회 돈으로 자기가 생색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좋던 귀하던 에베소 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건가요? 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을까요? 왜 에베소 교회 전체, 에베소의 전체를 보면 헬라파, 히브리파로 갈라져 밤낮없이 교회가 싸우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보고 기도하는데요, 깨달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고요, 우리 가정이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냥 시간만 보내면, 그리고 성령을 오해하면 자연히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몇 가지를 살펴보고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해가 풀어지고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큰 오해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수단으로 능력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 그냥 힘, 에너지, 능력, 파워 정도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저는 돌이켜 생각할 때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디 집회를 갔더니요, 강사 목사님이 이래요. 성령 받아라 이래요. 님자는 어디 갔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전존 앞에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듯,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듯, 우리 성령님 하나님도 경외받고 사모하고 그리고 동행해야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웃겨요. 예수님 닮기 원한대요. 그런데요, 하나님 닮고 하나님 능력 닦기를 원한대요. 근데 성령님 강구하는 걸 무식하다고 생각하고요,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무식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나님을 내가 모르겠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게 더 무식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인격을 가진 존재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요, 모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열심히 인정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원해서 나이 드신 거 아니고요. 원해서 아프신 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선언합니다. 어른 세대가 아픈 건요, 다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내려고, 짊어지려고 살다 보니 그런 겁니다. 그러니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인정해 드려야 된다니까요. 또요, 제가 너무너무 찔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한 번씩 지적할 수 있어요. 옳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요, 지적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 아세요? 그래서요, 자녀 한 번 지적하려고 하면요, 10번 인정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한테 제가 야단쳐요. 그런데요, 치려면요, 몇 번 인정하라고요? 인정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성령을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을 인정해 줄 줄 모른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성령을 존재를 인정해 드릴 때, 성령을 찬양 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더 존귀히 여기면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능력 주시고 더 부요케 하시며 더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동행이 저와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걷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성령님이 특정한 인물, 특정의 교단의 전유물로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성령의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특별해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언, 통역, 예언, 지식의 말, 지혜의 말, 영분별, 신유, 병고침. 여러분, 이런 특별한 말들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공통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은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이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도 계시는데요, 한 집사님 네 분이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알고 봤더니요, 제가 몰랐는데 그 집사님이 오래전에 수술, 암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재발이 돼서 검진을 했는데 재발이 돼서 그 종양, 용종이 이마만큼 자라났다는 거예요.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서 죄송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성령의 눈으로 볼 때, 성령님으로 볼 때 그 가정에 대한 재발한 헛헛한 마음에 대한 긍휼한 마음.

0: 마음으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올려 기도해 드렸어요. 그 안사람 집사님과 그 집사님을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보내드렸는데요, 두 주 지나고 교회로 왔는데요, 어느 때도 밝으신 분이 그때 더 빵긋빵긋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얼굴이 좋으셔서 제가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능력 있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주로 용종은 자라나던 게 멈추는 게 감사한 일인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희귀하게 용종이 엄청나게 작아졌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기적이래요. 목사님 능력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그 일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제 게 아니라 개인의 능력 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수단과 능력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구할 때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같이 손 얹고 기도하자고 하고요, 권면합니다. 장로님들 평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 손 얹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행하는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특별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하는데요, 고린도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개인의 것인 양 생각했습니다. 능력인 양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특별한 양 오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자신의 특별함을 자랑하고요, 가지지 못한 자는 구할 엄두조차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교회를 세운 데 쓰는 대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대신 성령의 은사들은 그들은 교회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으로 삼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을 구할 때 오늘도 우리 모두를 통해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에게 늘 필요하신 분, 모든 일에 구하실 분인 성령님이신데 그것을 잊게 만드는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특별할 때만 특별한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듯,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듯 성령님 우리에게 늘 필요하고 꼭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청해야 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실험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1: 여기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나라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마실 수도 있게요.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범하는 죄, 죄성이 드러납니다. 제가 죄를 의미하는 검은 잉크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몇 방울 들어가지 않았는데 온통 물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제 이 시커먼 죄의 문제, 죄를 여러분이라는 이 컵 안에서 어떻게 덜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스포이드로 죄를 덜어내며 살아갑니다. 근데요, 보세요. 아무리 스포이드짓을 해도요,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포기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었던 물이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으로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시피 성령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0: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0: 혹시 저 검은 잉크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을 시커멓게 만드는, 잠설치게 만드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겨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견뎌내시고 이겨내고 계십니까? 혹 중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스포이드로 내 힘으로 덜어내려고 무단히 애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초청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님으로 부어질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성령님 우리로 부어질 때 교회가, 가정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22절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님을 구할 때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성령님을 구할 때 기도할 때 능력이 되며, 성령님을 구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워져 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오후의 서재 김아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신앙서적 한 권 혹은 삶의 간증들을 선정해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서적은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입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더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라며 끊임없이 다그치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와 조건들을 채우느라 소중한 것을 놓치고 지나칠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 정말로 필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영혼의 깊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혼의 깊이. 조금은 느려지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단단하게 채워나가는 매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의 서재에서 그런 영혼의 깊이를 더해줄 귀한 길잡이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옹기장이의 주발 앞에 나 엎드려 함께 할게요.

도널드 코건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영원으로 향하는 길의 나그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으나 그 형상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 안에 그분의 뜻을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갈급함 내 맘 함께 할게요.

한 줄 고백. 이 시간은 믿음의 선배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고백들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신앙서적이죠.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을 통해 그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지능이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 훈련이 침울한 고역이라고 오해하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훈련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메마른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했다던 신학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율법적인 의무로 느끼면서 지쳐갈 때 그는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의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훈련이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과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다는 것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상은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게 할 수 없고 정결케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내면, 영적 훈련을 하는 이유인데요.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러빔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 그리고 예수 전도단의 은혜로다. 함께 할게요.

오후의 서재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묵상 기도는 하나의 생활 방식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정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해야 하는 일이 묵상이라고 합니다. 말로만 들으면 그것이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자가 권고한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어노잉팅의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오후의 서재 제작 진행의 김아이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여름이 되면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떠오르는데요. 성경학교 교가를 목청이 터지도록 부르고 철로역정 훈련을 받으면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요. 저녁 집회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어릴 때는 철로역정 훈련을 왜 하는지 불만도 많고 힘들어했는데요. 돌아보면 그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이 지금도 우리 가슴에 살아서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된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천국에 입성해서 눈물을 흘리고 선생님, 친구들과 부둥켜안고 울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겹더라도 천국에서 함께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들 여러분에게 화이팅 외치면서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웨이 홈이 부른 어린이 찬양 메들리예요. 지금도 시간이 지났지만, 네, 함께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는 상상했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세요.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자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 철로역정에서 천국과 지옥 앞에서 심판을 받는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지옥문 앞에 서 도깨비와 사탄이 무서워서 눈도 못 뜨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만 반복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머릿속에 다시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돼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고 다짐하고 다짐한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때 제가 너무 귀여워서 지금 이 시간이 지났지만 어린 저에게 미소가 띄어지는데요.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주님의 사랑이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과 함께 매일매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겠죠? 윌러브가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GS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희수일의 김동욱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고요. 앞선 곡 윌러브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송정미의 예수 사랑하심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아이들과 함께 부른 찬양, 다시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우리의 기억 속에 이러면 이렇지 저러면 저렇지라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요. 주님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팔을 의지해서 오늘도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기에 그 손을 의지해서 주의 팔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죠.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칼멘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 세바스찬 뎀니와 지미 라엘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그리고 칼맨의 찬양이었죠.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폴 발로시의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세 곡을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도 아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단순히 믿음은 믿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해서 나타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노아는 비가 오기 전에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모르면서도 믿음으로 떠난 그 발걸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액팅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뛰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선이 부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음이 이기네.

비선의 춤 있는 사람 일어나, 김도연의 나의 믿음 약할 때, 김윤진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우리가 노아의 때 산다고 생각했을 때 방주를 만든다는 그 노아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요? 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겠죠.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었죠. 십수년 동안 망치를 두드리고 방주를 완성했죠. 결국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그곳에 비가 내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먼저 순종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요. 오늘 마지막 찬양이 되겠네요.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합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죠. 토미 워커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면서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문이 꽉 닫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며 자신 있게 말했는데, 이렇게 문이 닫힐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책, 하나님의 손길에선 열린 문이 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명철에 의지해 열린 문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눈에 열린 문으로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어긋난다면 그건 오히려 피해야 할 유혹의 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막혀있는 길은 다른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방이 다 막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문들이 꽉 닫혀 있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해서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소리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닫힌 문 앞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 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생각지 못했던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속한 그의 모든 동료들은 사도들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문이 꽉 닫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며 자신 있게 말했는데, 이렇게 문이 닫힐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열린 문이 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명철에 의지해 열린 문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눈에 열린 문으로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어긋난다면 그건 오히려 피해야 할 유혹의 문이라고 증거합니다. 막혀 있는 길은 다른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방이 다 막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문들이 꽉 닫혀 있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해서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

드릴게요. 6217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늘 묵상과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간증이요. 이 찬양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덥지만 참 기뻐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쁘고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홀리터치 청취자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박현수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빨간약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 테너 구균종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었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문이 꽉 닫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며 자신있게 말했는데, 이렇게 문이 닫힐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열린 문이 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명철에 의지해 열린 문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눈에 열린 문으로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어긋난다면 그건 오히려 피해야 할 유혹의 문이라고 증거합니다. 막혀있는 길은 다른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방이 다 막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문들이 꽉 닫혀있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해서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감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입니다. 그동안 공감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세 차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넉넉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냉정합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능력과 성공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쉽게 뒤처지고 낙오되는 무정한 사회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사정이나 약한 사람들의 눈물에 귀를 기울여줄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감춘 채 겉으로만 씩씩한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할 대로 상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갈대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은 툭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름이 다 말라서 연기만 풀풀 나고 곧 꺼질 것 같은 등불 같은 인생이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지어 다시 불꽃을 피워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공감이자 은혜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아브라함도 두려움의 거짓말을 했고 다윗도 치명적인 죄를 지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세상 기준이었다면 벌써 퇴출당했겠지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왜 그랬냐며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 지친 베드로를 위해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다정한 질문으로 그의 사명을 다시 깨워주셨습니다. 지금 기독교 교육과 한국 교회의 환경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줄어들고 대학 선교도 위기라고 합니다. 마치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시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숭실대학교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앞에 신앙을 지키려고 자진폐교라는 아픈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서울에 다시 숭실을 세워 재건 72주년이라는 놀라운 회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에 눌려 내 모습이 꼭 상한 갈대처럼 느껴지시나요? 내 신앙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초라해 보이시나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며 지금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 따뜻한 공감의 품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숭실대학교가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묵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골프공은 표면에 많은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룩불룩하게 생겼는데요. 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찾아보게 됐는데요. 처음에 골프공은 매끈하게 만들어졌지만 비거리가 130야드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끝에 공 표면에 흠을 만들어 봤더니 신기하게도 그 배 이상 멀리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흠이 흠 자체로 보이지만 골프공은 바로 그 흠이 생명이었던 겁니다. 그 흠 때문에 공기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여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씩의 흠을 주셨는데요.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불완전함이 복입니다. 그 불완전함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 불완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캠브리지 대학 램프르 교수는 유럽 역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학설을 뒤엎는 놀라운 학설을 발표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지배적인 학설은 고대 유럽은 정복자들에 의해 형성됐다라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램프르 교수는 언어와 곡식의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 고대 서양 문명은 더 잘 살기를 바라며 좋은 땅을 찾아가는 평화로운 농업 이민에 의해 싹트고 유럽인이 정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3000년부터 5000년 사이의 연구로서 서양 고대사 연구에 괄목할 만한 업적인데요. 이를 역사 발전이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농민들의 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억세고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부드럽고 평화로운 자가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동물들의 진화를 통해서도 약육강식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강한 짐승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약한 동물들이 번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따 서워 죽겠네, 무엇들 하시오. 극동방송 들어보라,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14, 165절. 길을 잃어 혼란스럽고 염려가 될 때, 어디로 갈지 누구를 향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가서 그분의 말씀을 펴십시오. 몹시도 찾던 은신처, 필요로 하던 안전, 목마름을 채울 소망, 갈구하던 나침반을 발견할 겁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호흡만큼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보호받을 겁니다. 그분의 지혜와 평안을 얻기까지, 무엇을 말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기까지 그곳에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다음 걸음을 내디딜 때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저의 변함없는 은신처, 방패, 그리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평안을 발견합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신문에 정부의 생활보호 지원을 받아 겨우 살아가던 윌리엄 머피라는 사람이 백만장자가 됐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는 주일 아침 교회로 가는 길에 지갑을 주었는데요. 그 지갑 안에 복권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려 765만 달러에 당첨된 복권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었던 머피는 백방으로 애를 써서 지갑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지갑 주인은 머피의 정직함에 감동을 받아 복권 당첨금 중 120만 달러를 그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피는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떤 이는 지갑을 돌려준 머피를 어리석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머피가 그 돈을 모두 가졌다면 나중에 들통나 감옥에 갔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어리석음이 그를 지켰던 겁니다. 인류 역사를 파멸에서 지켜낸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생명까지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보네퍼나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생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감춰진 진리와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똑하다고 뽐내는 사람보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그분을 위해 고난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쁘신 뜻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정성 다해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첫 찬양, 이 기쁜 날, 이화 침복화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했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강찬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 예수 넓은 품에 조지 비브리쉬의 찬양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베이스 김요한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무 아래서 홍순관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윤형주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소프라노 신영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준비한 찬양은 물 위를 걷는 자, 시와 그림의 찬양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는 기적을 누리게 되고요. 그 기적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고, 또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의심치 않고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노래합니다. 무리를 걷는 자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구원받아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신 은혜들을 정확히 바라보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마음에 간직하며 입술로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우리들, 그 복을 세상으로 나누는 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0: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0: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강원도의 한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인분들이 너무 가난해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드릴 형편이 되지 않았고 목회자 가족 역시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하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고 해요. 하루는 어린 자녀가 배고프다고 울 때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차라리 교회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라고 한탄을 쏟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 사모님을 다독이시면서 함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영혼 살리는 일을 먼저 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전혀 알지 못하던 도시의 한 성도님께서 우연히 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목회자 가정에 1년치 쌀과 생필품을 단숨에 후원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계산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첫 자리에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지선의 주의 은혜라, 마커스의 주 은혜임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고 입을지 걱정만 하는 이것은 기복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자신의 행복만을 구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신뢰할 때 먹고 마시는 모든 부분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더하심,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평생 자신의 월급이나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에만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당신의 사업을 위해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아이들을 주의 마음으로 돌보는 일을 먼저 구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라운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평생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구걸하거나 염려한 적이 없었다고 하죠. 먹고 사는 문제를 뒤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전도단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돈도단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리빙스턴은 오직 아프리카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지 탐험 중에 극심한 풍토병과 굶주림, 그리고 원주민들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는데요. 동료들이 염려하면서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리빙스턴은 성경책을 펼치며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임을 나는 믿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주님의 약속과 그의 나라를 우선할 때 더 해주신다는 약속 나는 믿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다. 리빙스턴은 끝까지 이 믿음대로 사명을 완수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사역을 풍성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생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마음 워십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 김도연의 오직 주님만이.

0: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마음 원십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 김도연의 오직 주만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청년 시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 생활비를 아주 적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냈다고 하죠.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다 나누어주면 나중에 노년에 굶어죽기 딱 좋아요. 뭐 그렇게 살아요 하면서 걱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가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재산은요, 코트 한 벌과 동전 몇 입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 소식뿐이었다고 하죠. 존 웨슬리는 평생 단 한 번도 굶거나 물질 때문에 사역에 지장을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웨슬리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의 문을 크게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웨슬림처럼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공급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원웨이 싱어즈의 축복의 사람, 예람 워십의 예수 피를 힘입어.
1: 하나, 둘.

네, 새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원웨이 싱어즈의 축복의 사람, 예란 모십의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알래스카에서 사역하시던 피터 패트레프 선교사님은 겨울을 앞두고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선교사님은 식량을 찾아 헤매는 대신에 매일 원주민 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전념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할 그렇게 하며 살 때 어디선가 식량을 실은 썰매가 눈보라를 뚫고 찾아오거나 이웃 마을에서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짐을 나누어주는 기적, 이런 많은 일들이 매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 곡 김형미의 내 영혼이 그 기 깊은 데서 뛰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유형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지요.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멘트나 코너를 많이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Medley,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Grace to you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0: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유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김명선의 왕께서 나를 보시네 였습니다. 낙헌제 2집에서 수록된 찬양이었습니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와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은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곡들로, 또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찬양 팀들의 어떤 곡들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또 하루는 CCM을 하고 하루는 예배 찬양으로 그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예배곡들을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늦은 밤, 계시는 그 자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청춘 찬양단의 나의 갈길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갈길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가 있지 않나요? 물론 저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요.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예배. 주님께 이것을 제일 드리고 싶다.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우리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보다도 내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을 드린다면 뭘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예배잖아요. 그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또 그냥 받고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또 부어주시잖아요. 어떤 걸 드리고 싶으세요? 한 가지를 딱 드려야 된다. 가장 베스트를 드려야 된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를 드린다면 뭐가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탤런트로 주셔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찬양하게 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로서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제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서 제일 잘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 주신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다고요.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죽음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을 무렵 그의 마음은 밝은 천국에 자기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는 영원한 끝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는 이들은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임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팀 루거십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디아코니아의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소망은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단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으로 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는 한 번씩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물론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두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할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하시고 또 생명이 끝나면 그러니까 몸이 잠들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것을 정말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소망함으로 담대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 담대하다기보다는 깊은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질문에 마주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생각과 실제를 드리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의 이야기가 사실 어제도 그랬는데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어서요. 그렇지만 꼭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현실은 믿음의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또그 안에서 발견되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면 주님이 또 외면치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잔치 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듣고 오셨습니다.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또 꾸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샵 1069으로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고요. 저희가 잘 모아서 토요일 날 사연과 신청곡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좀 광고를 하자면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보내시면 당장 제가 바로 방송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잘 모아서 매...

매주 토요일마다 일괄적으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잘 전달해 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이야기들 또 신청곡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웬만하면 빼놓지 않고 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이제 짧은 사연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내용들이 되게 좀 따뜻해요. 그냥 신청곡 이곡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뭐 너무 좋습니다. 상관없는데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뭐 이런 저를 향한 인사들과 글들이 저는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푸근한 평안한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피아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당신의 달빛과 스펠 이제 마지막 찬양 들려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아이고 참 시간 빨리 가요. 저는 토요일 오는 토요일날 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고요. 그 찬양은 제이어스의 일어나 그빛 비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한여름에 타오르는 더위 속에서도 우리 영혼을 시원한 그늘 아래 머물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시작하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지독한 폭염이 이어지다 보면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지치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성경 속의 엘리야 선지자도 거센 바람과 지진, 불길 같은 삶의 파도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거친 폭풍 속이 아니라 작고 고요한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세상을 향했던 귀를 잠시 닫고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세상의 소란함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사 당신의 세밀한 숨소리를 듣게 하소서. 큰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던 주님이 가장 고요하고 낮은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속삭이시니 내 갈급한 영혼은 비로소 참된 평안의 샘물을 마십니다. 네, 세밀한 음성이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결코 요란한 소리로 찾아오지 않으시죠. 오늘 이 새벽 세상의 소음은 다 뒤로 하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울리는 주님의 그 다정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를 꼭 품으시고 지내시는 오늘, 네, 오늘뿐 아니라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덕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광야에서 나를 기려 경축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바로는 여호와께서 뉘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그들은 히브리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셨으니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서 그분이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아니하게 하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애굽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왜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노역에서 떠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부역이나 하라 하고는 보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거늘 너희는 그들로 그들 몫의 부역을 그치게 하려는 도다 하고 말하였다. 바로 그날에 바로는 백성의 노예 감독과 그 아전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이 백성에게 벽돌 만드는 데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짚을 모으게 하라. 그러나 이전과 같이 그들이 만들던 벽돌이 정해진 수를 채우게 하고 거기서 줄이지는 말라. 참으로 그들이 게을러서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우리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하시오 하는도다. 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지어 그들로 일에나 심쓰게 하고 거짓된 이야기에 한눈 팔지 않게 하라. 이에 백성의 노예 감독과 아전들이 나가서 그 백성에게 말을 하였다. 실로 바로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어디든지 짚을 얻을 만한 곳에 가서 스스로 그곳을 가져오라. 그러나 너희 일한 몫은 조금도 줄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그 백성이 짚으러 쓸 그루터기를 모으기 위해 애굽 온 땅에 두루 흩어졌다. 너의 감독들이 그들을 타고치며 너희는 짚이 있었던 때와 같이 하루 일할 몫을 그날에 끝내라 하고 말하였다. 바로 이 노예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워놓은 아전들이 두드려 맞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어제와 오늘 하루에 빚어 놓아야 하는 벽들이 수량을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문책당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아전들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은 종들을 이렇게 다루십니까? 이 종들에게 짚을 전혀 주지 않고서 벽돌을 빚으라고 다고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이 두드려 맞으나 잘못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이르기를 너희가 게으르고 게으르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로 떠나가서 여호와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시오라고 말하는도다. 차라리 너희는 가서 일하라. 너희에게 짚은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나 너희는 정해진 수의 벽돌을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아전들은 너희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 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공경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바로의 면전에서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만나려고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서 그 두 사람에게 그대들이 바로 앞과 그 신하들 앞에 우리의 고약한 냄새를 퍼뜨려 그들 손에 우리를 죽일 칼을 주어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살펴 심판하시기 바라노라 하고 말하였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오 주님, 어찌하여 당신은 이 백성에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왜 당신은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당신이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였으나 그 이후로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고 당신은 당신이 백성을 도무지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5장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픈 마디마디마다 우리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터치해 주셔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훈련을 같이 받았던 우리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10명이 라오스에서 붙잡혀서 북한에 이제 신의주로 북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약 1년간을 저는 이제 북한에 북송돼가지고 그래서 온갖 고문도 당해보고 뭐 보위부 감옥에서 안전부 감옥으로 거기서 고향의 감옥까지 가서 재판까지 받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북한에 북송됐을 때 저희 상황은 뭐냐면 남한으로 가다가 라오스에서 붙잡혀 북송된 그리고 기독교 훈련을 5년간 받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제일 안 좋다는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다 제명을 뒤집어 쓰고 북송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북송된 친구들 대부분은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포함해서 다른 친구 한 명하고 두 명밖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사실 붓기도

너무 많이 붓고 제가 이렇게 바닥을 내려다보면 너무 부어서 제 발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중국에 계실 때 저를 7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북송당해서 저는 오히려 헤어졌던 가족들도 다 만나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보내셔가지고 왜 이렇게 저를 보내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감옥에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국 감옥을 거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북한에 이제 도착하면 제가 말씀을 선포하다 죽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이었어요. 북한에 가면 말씀을 막 선포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막 외치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네. 신의주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끌려가서 맞는 걸 보니까 입 밖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믿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살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짐승 이상으로 더한 대우를 하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내가 저 맞을 때보다 더 공포스럽고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북한은 북한 주민들을 다스려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한 거예요. 그 수단이 얼마나 고도화돼 있고 얼마나 지능화돼 있는지 저는 조사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잘 아는지 몰라요. 북한 신의주 보위부에 있는 분들은 진짜 대한민국에 와서 살다 온 사람처럼 알아요. 신의주로 잡혀오면 무조건 얘네들은 한국 갔다가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강하게 합니다. 근데 털면 나와요. 막 얼마나 지능적인지 몰라요. 막 이걸 물어봤는 줄 알고 대답했는데 알고 보면 막 깨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불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많은 소스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 북송됐던 형제들, 자매들도 그곳에서 이제 거의 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됐었고 신우주에서 바로 돌아가신 형제들도 있었고 또 각자 지역으로 흩어져서 생존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 희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보게 하신 건 뭐냐면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습니다. 어떤 변화였냐면 제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제일 먼저 경험했던 건 제가 너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양실조도 너무 많이 심각하게 이제 걸린 상태였고 남방 지역에서 이제 북송을 됐는데 북한 가니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바지에 샌다 신고 막 반팔인데 북한은 너무 추잖아요. 그런 상태로 북송되다 보니까 뭐 동상도 걸리고 영양실조도 살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시체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 감옥에 있는 부소장이 저를 불러서 갔더니 성경책을 꺼내놓고 저한테 질문을 막 던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제 목숨을 걸고 살고 싶어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얘는 교회 다니다가 왔다는 거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그분이 봤더니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당시에 북한에 북송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막 평양 대북운동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몰래 대대로 계승돼가지고 한게 아니고 김일정일 정권 들어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선군 정치와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오히려 의도한 정반대 상황이 된 거죠. 대량 탈북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량 탈북으로 인해서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강제 북송, 누구는 제 발로 복음 들고 뛰쳐나가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 갑자기 복음이 막 전파가 되게 해가지고 이거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염병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래갖고 막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잡으면. 근데 공개 처형했더니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다고 잡힌 사람들은 공개 처형을 하는데 엄청 화나더라. 막 얼굴이 막확 피어있더라. 엄청 편안해 보이더라. 그런 거죠. 그 편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진짜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이런 고위층 중심으로 그런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통해서 압수한 성경책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통제를 어떻게 하면 세뇌를 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그분에게 틈만 나면 부르면 제가 가서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을 정말 저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들도 오시고 목사님들도 오시고 캐나다, 미국 참 다양한 곳에서도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언제 써먹나 했더니 그때 북송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감옥의 부소장한테 열심히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국동방송 통해서 북한에도 간다는데 이걸 그분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모든 계획과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김정은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더 고도화시키고 더 강력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이 완전히 닫혀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북한의 선교 전략을 어느 때보다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무리 많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소수의 기독교인이 온전히 살아 있으며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위로하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인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와서는 초등학교를 졸업도 못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아예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8살에 대한민국 도착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예세대학교도 가고 대학교 갔다가 대학원도 가고 박사과정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잘 먹고 잘살 일만 남았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 같은 사람들을 자꾸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였어요. 봤더니 대한민국 왔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어렵게 왔는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 위로였던 겁니다. 어떤 위로냐면 진짜 북한에서 와가지고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나는 너의 힘들었던 걸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냥 내가 너 옆에 친구처럼 있고 싶어. 라고 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위로라고 하는 건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뭘 느낄 수 있냐면, 저 사람이 맨날 얘기하는 예수님, 맨날 교회 다닌다더니, 아, 그 예수님이 저런 존재구나. 교회라고 하는 건 저런 일을 하는 데구나.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위로에 대한 것은 결국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대로를 평탄하게 하신다.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이 한반도가 느껴지잖아요.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로를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정말 하나 되기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남북한 떠나서 힘듭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통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입각해서, 그게 뭐냐면 십자가 정신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섬기는, 희생하는 그 십자가 정신이 이 한반도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함께 갈때 저는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냐면,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반도를 통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핍박하는데 그 북한의 지금 지하교회가 가장 뜨겁게, 전 세계의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신앙을 막을 수가 없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북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이 한반도를 통해서, 정말 둘이 하나 될것 같지 않지만 한반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엮어갈 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이 한반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기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 하나라도 열심히 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북한 땅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과 우리가 위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시원한 피난처는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겠죠. 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가실 때 내 힘으로 풀어내지 못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모두 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다 맡아주세요. 이런 겸손한 고백 위에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평강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질 또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여는 그런 마중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시원하고 기쁜 주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의 천재 아인슈타인 박사는 자서전을 쓰면서 10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과거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날마다 감사한 점을 100가지씩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께서는 매일같이 10가지 제목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중에 7가지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사소하고 작은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오늘 주신 일상에 감사하라.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라. 문제가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라. 잠들기 전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어제 우리는 어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적는다면 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놀라운 감사의 은혜를 매일과 같이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오늘의 이 시간 출발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로다.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조금 전 함께 올려드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부터 4절까지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며 새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요. 그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랑 가운데 해와 같이 빛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한 번 더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 주 안에 기쁨 있네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참 하나님께서 자기가 벌은 돈 중에서 일부를 강도당한 사람에게 썼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가 아니고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봤죠. 에서리는 식당에서 웨이트러스로 하고 요셉은 보험회사 외판 사원으로 해봤고 요한이는 아파트 청소를 시켜봤죠. 미국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노동의 신성함을 알고 돈은 버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장래 약속, 돌아올 때 갚으리다. 끝까지 도와주는 정성. 하나님께서 참 끝까지 돌봐주는 성의. 참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나한테 닥쳐왔을 때, 아, 나 바쁘니까. 야, 그건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걸 늘 생각하면서 로마서 14장 18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미국 알렌탁시리 알아요? 알렌탁시리라고 하는 데가 제2의 라스베가스야. 여름이 되면 청년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거긴 해변가라. 사람들이 수영하고 수영복 입고 맨발로 식당에 들어오면 뭐 많은 식당이 뭐라고 써붙였는지 알아요? 맨발로 출입 금지, 슬리퍼를 신지 않거나 상의를 탈의한 분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겠습니다. 써붙였어. 그런데 어느 식당 하나가 맨발 환영, 수영복 환영, 모래와 물기는 우리가 청소하겠습니다. 그 식당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야, 뭐 조금만 싫으면 될 텐데. 아니, 수영복 입고 오는 사람 밥 안 준다고 그러니까. 야, 그거 거기 하지 말자. 여기는 환영, 환영, 환영. 그 식당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손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봉사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0: 참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 내 이웃이냐? 아마 여러분들 저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 내 이웃이에요. 하와이가 되든 워싱턴이 되든 부산이 되든 용인이 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 내 이웃이에요. 열심히 돌보시고 봉사하시고 물질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나 형제를 늘 위해 국립합창단이었고요. 형제의 모습 속에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그 고백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올려지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옹기장의 찬송,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정신여고 합창단의 목소리로 두 곡의 찬송 함께하고요.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의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북녘당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에스겔 43장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없애고 그 임금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치우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며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들마저 천문학적인 재정을 들여서 벗어나고 있는

0: 북한이 그 죄악의 길에서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절, 광명절과 같은 개인 숭배를 위한 기념일과 역사를 왜곡하는 바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전대의 잘못을 되풀이지 않고 주체 연호를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하나님을 경외하는 북녘당이 되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하는 그 북녘당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북한이 고향인 최정화 자매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테너 이다희 씨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양이었고요. 이어진 찬송은 인천시립합창단의 눈을 들어

하늘본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선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복받은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영원 무궁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의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편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북에서 온 김영순 자매의 편지, 북에 있는 모든 고향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함께합니다.
1: 불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내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오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저에게는 강명이 빛이 안겨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정든 고향을 버리고 타국으로 방랑하던 길, 정말 수치스러운 나의 인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인내와 충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풍성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마는 세상에서 방랑하던 저의 인생을 다시 찾아주시고 광명의 빛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저는 가슴 뜨겁게 간직하고 영생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임하는 자식이 되기를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0: 고향 북녘 땅을 떠나 이국 땅에서 만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고향인 북녘에 다시 한번 흘려보내는 우리 자매님의 편지 함께 하셨는데요. 자매님의 기도에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으로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남과 북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김영순 자매의 편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결혼식을 다 해보셨거나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을 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것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들과 결혼식을 할 장소, 그리고 또한 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오시는 귀한 손님들을 대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간혹 들어보면 이 결혼식 때가 되면은 온 동네에 잔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혼을 넘어서 온 동네, 결혼식에 온 모든 손님들, 가족들, 그리고 당사자에게까지 이 결혼식의 소식을 들은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즐거운 날이고 행복하고 축복된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곳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다 잘 알고 있겠죠? 결혼식에서 필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물이 좋지 않는 지역에는 물을 그대로 먹지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주 깨끗해서 산에서 흐르는 약수물들 혹은 물들을 그냥 먹어도 탈이 나지 않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그 물을 바로 마시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물을 뜨겁게 끓여서 먹거나 포도주나 혹은 보리 술, 그러니까 맥주와 같은 것을 만들어 먹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주 음료를 포도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를 연 이 주관하는 이 결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것입니다. 앞으로 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포도주가 없으니 손님을 맞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아니, 포도주가 없다고 잔치를 못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유대사회에서 음식을 먹을 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가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잔치를 돕고 계셨습니다. 자,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겠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판단이 끝났습니다. 포도주를 지금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처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잔치의 담당자도 아니었고, 결혼식의 주인도 아니었고, 그저 잔치에 참여한, 초대받아 참여한 하객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황해하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몇 명의 하인을 붙여주고 홀연히 떠나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심하십니다. 어떻게요? 포도주를 만드시기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술을 만드는 과정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입니다. 자,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 또한 있습니다. 포도를 심어야 하고, 또한 포도의 열매가 맺히면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확한 포도를 선별해서 포도를 알맹이로 분리해서 세척을 합니다. 깨끗하게 세척을 한후 포도를 으깨줍니다. 그리고 설탕을 포도 10개면 설탕을 하나 이렇게 뿌려줍니다. 포도주를 담글 병이나 자루, 통, 항아리를 세척하고 또 발효식품과 함께 으깬 포도주를 넣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입구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합니다.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어서 최소 3개월을 숙성합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함께 일할 제자들과 하인들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최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심하십니다. 포도주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순종의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이 방법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제자들이었거나 하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었을까요? 한명한 명에게 포도주를 따라줄 때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주전자에서 나와야 할 물이 나오지 않고 포도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준비한 최고급 포도주의 맛보다 월등히 좋은 품질의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최선으로 노력해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작은 순종이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 최선의 밑바닥과 한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무엇에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말입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우리의 연약함이 또 부족함이 온전하지 못함이 변화되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축제와 같은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어떤 물질이 다른 어떤 물질로 변화되었다는 사건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대표적인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완벽한 순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대로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세례를 받으셨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으며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제자들을 만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늘 가나의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의도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빌립과 안드레와 5,000명을 두고서 보이셨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그 예정된 때에는 예수님의 그첫 번째 때가 지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이셔야 할 표적의 그 때가 지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 이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고 있는 마리아의 어쩌면 무리하고 어쩌면 무례한 요구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포도주를 공급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정확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때에 이루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 동일하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요구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떠나갑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때 예수님은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무엇을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기로 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또 잔치를 주관하는 자의 마음, 지금 결혼 당사자, 신랑과 신부의 마음, 또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 이 예수님의 결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때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와 계획을 지금 포기하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예정하셨던 그 때를 바로 오늘 옮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위대하고 놀랍고 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리하고 무례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또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오늘로 끌어오기를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 정결하게 된 항아리에 담기를 원합니다.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오늘로 끌어오기를 지체하지 않으시고 또 고민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듯이 우리의 기도를 모든 문제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0: 우리 앞에 놓여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들을 물을 항아리에 담듯이 이 항아리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담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무례하고 또한 무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응답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 안에 담습니다. 주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듯이 하나님 이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놀라운 방법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응답에 미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 이 시간에는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8월 9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전적이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 함경남도는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주일 아침 오가시는 길 빗길 안전에 유의하시고 작은 우산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7도, 목포와 여수, 부산이 26도,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포항이 2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 23도, 강릉이 22도, 평양과 강계, 개성과 함흥, 춘천이 21도, 해산이 18도, 청진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신대전과 광주가 34도, 서울이 33도, 대구와 여수, 목포가 32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부산, 제주가 31도로 보이고요. 평양 30도, 강계와 포항이 29도, 해산 27도, 함흥 25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최대 2.5m, 서해 북부가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와 챔버 콰이어였고요.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복된 주일 보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실 것임을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결국엔 주님을 선택하기 원하며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늘 네오네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네 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봤습니다. 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하나님과의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인터뷰라는 제목이 붙여진 3분 20초짜리의 동영상이었어요. 이 친구가 이런 종류의 동영상을 보내다니 좀 놀랐습니다. 그것도 새벽 5시에 말입니다. 신앙에 대해 제가 말문을 열면 부담을 느끼는 듯한 어조로 금방 화제를 바꿔버린 이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나 싶어서 저는 얼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놀라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답변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것, 건강을 낭비하는 것, 남과 비교하는 것, 용서와 자아 용납의 문제 등에 대한 깊은 성찰이 느껴지는 말씀들이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명언들을 잔뜩 모아놓은 것인데요. 꼭 성경을 발췌해놓은 것 같은 인상을 물씬 풍기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인터뷰를 한 것이라는 머릿말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믿을만 하였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이들은 이런 말들을 기독교의 중요 진리로 여길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복음에 대한 교묘한 왜곡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이들이라도 이런 기독교라면 충분한 호감을 가지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저는 친구에게 급히 답을 보냈습니다. 자네가 보낸 하나님과 인터뷰 동영상은 여러 지혜들을 모은 것 같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는 불효막심한 대역절한다.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무시해버리는 것이야.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 말씀하신 얘기는 아예 들은 척도 않고 고상한 얘기들을 모아 편집한 내용이구나. 십자가 복음은 고상함이나 따뜻함, 향기로운 말이나 인격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은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피흘림으로 온통 젖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에게도 감미로운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오해하게 하고 왜곡시키는 무서운 함정을 간파하고 경고해 주기 위해 우리는 늘 순전한 복음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0: 빡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라.

의지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예수 안에 살면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통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0: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1주년을 맞는 날이죠. 광복절은 우리 민족에게 큰 의미가 담겨진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제2의 광복인 남북통일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교회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33편, 히브리서 11장,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 월요일에는

임예진 목사님이 순교하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는 특별히 고난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6월, 7월, 8월에는 6.25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순교당하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6.25 직후가 되겠는데 1950년 8월 10일에 후암 교회를 설립하신 김예진 목사님이 공산군 총회 총살당에 순교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의 밑바닥에는 이와 같이 많은 희생과 피 흘림의 순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에는 거제도 수용소의 천사 맹의순 전도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정연희 작가의 소설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실제 주인공인 맹의순 전도사의 삶은 그의 육필일기를 묶은 책 십자가의 길을 통해 순교자요 성자의 삶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맹의순은 평양의 장대원 교회 맹관호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났죠. 한국전쟁 당시 조선신학교 3학년이었던 맹의순 전도사님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미국의 오해로 붙잡히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억류됩니다. 맹의순 전도사는 열악한 수용소 안에서 암살 위협을 받으면서 미군 의사를 통역하고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최선을 다해 중공군 포로와 중환자들을 보살피고 날마다 테러가 일어나는 지옥 같은 생활 중에도 전도자로 위로하는 천사의 사명을 다 감당했고 반공 포로들을 구출하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그는 석방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거절하고 광야교회를 설립하고 새벽 예배부터 한밤중까지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952년 8월 11일 26살의 나이 뇌막염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친구였던 박지훈 목사님은 적이 사랑했던 성인이었다고 맹의순 전도사님을 평가하며 사도 바울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 안에 푹 잠겨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산 것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순교자의 발자취라고 말하는데요. 그 맹의순 전도사님이 1952년 8월 11일 26살의 꽃다운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에는 83개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1980년에는 83개 복음화 대성회가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또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이제는 여의도 광장이 공원이 돼서 더 이상 집회 장소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예전처럼 모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형 집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8월이면 여의도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복음의 열기는 한국 교회 역사에 오래 기억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80년 8월 12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 집회 83개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외에서 200여만 명이 모여 제일 많은 성도가 모여 집회의 한 정점을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에는 엑스폴로 74가 개최됐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라는 표를 걸고 엑스폴로 74 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대학생 선교회가 주관한 성령 폭발 대성회 집회로 대회 초반에 폭우가 내렸고 셋째 날 8월 15일 광복절에는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름 그대로 성령 폭발을 일으키며 뜨거운 열기를 선사했는데 엑스폴로 74 대회 대회의 표어는 예수 혁명과 성령의 대폭발이었습니다. 대회 중에 총 20만 명이 가도 전도를 나가서 27만 2천 명의 결신자를 얻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회로 참가자들은 은혜를 체험하고 대규모 전도사업의 붐을 조성하기도 했는데 엑스폴로 74는 70년대 한국교회 대규모 전도집회로 놀라운 성과를 거둔 집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8월 15일 목요일에는 일제로부터 광복된 날이죠. 지금으로부터 81년 전인 1945년 8월 15일은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신사참배 강요를 비롯한 갖가지 종교적 박해와 창씨 개명에 이르기까지 온갖 민족적 순환을 당하면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당했던 우리에게 해방

희망은 어두운 역사 위에 내리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해방 뒤에 알려진 일이지만 한국교회 지도자 다수를 학살할 음모가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아베의 조선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 지령에 의해서 8월 18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가 결행되기 꼭 3일 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처형 대상자들은 8월 17일 밤에 석방됐던 것이죠. 8월 15일 해방과 8월 17일 옥중 성도들의 석방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적 은총임을 알게 되는데요. 일제의 이 음모는 사학자 문창정 박사에 의해 확인됐고 그의 군국 일본 조선 강점 36년사에 기록돼 있습니다. 또 마포 3일 선교사님은 이 사악한 음모를 그의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광복된 날 바로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8월 15일 토요일에는 77 민족보그마 대성회가 열렸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77 민족보그마 대성회는 1907년 대부흥운동 70년을 기념해서 1977년 8월 15일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77 민족보그마 대성회는 국내의 부흥사들이 중심이 돼 열렸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날 8월 15일 토요일에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주년이 되던 해가 바로 1984년입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개신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각종 행사와 기념사업을 전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한국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84년 8월 15일에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첫날인 8월 15일은 감사와 회개의 밤, 둘째 날은 화해와 일치의 밤, 셋째 날은 교회 성장과 갱신의 밤, 넷째 날은 민족통일과 평화의 밤, 그리고 마지막 날 8월 19일은 한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라는 각각 다른 주제로 예배를 드리며 진행됐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한국 기독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대회였었습니다. 그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대회가 1984년 8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잘 몰라도 괜찮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줘. 예수님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 그래서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계셨고 지금도 늘 함께하고 싶어 하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가 있어. 친구와 싸우거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모두 죄야.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어.

혹시 너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니?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보자. 한 줄씩 내 기도를 따라해줘.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그 기사님께서 항상 그 106.9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셔서 운전석에 가서 문의를 드렸죠. 혹시 매번 이 극동방송 쓰시는 기사님이 맞으시냐고 문의 드렸더니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매번 틀으시냐고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극동방송을 틀으실 수 있냐고 문의 드렸더니 욕도 많이 먹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다고. 그만큼 결단이 있고 믿음이 있으신 거죠. 대중들한테 이게 바로 전파 선교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믿음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거 보고서 제가 좀 부끄러웠었어요. 제 자신이. 기사님 늘 감사했어요. 차를 타면 늘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나 찬양을 들으면 평안을 얻고 승천하고 내리고 했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욕하는데 하지 말라 안 틀면 될 텐데 운전에 방해될 것 같아서 내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저 같으면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전파선교사라고 얘기하시면서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쫓아 따라 부르시면서 운전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저게 믿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사님 덕에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전도가 될 것 같아서 많이 깨닫고 느꼈어요. 감사드려요.
1: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해도 듣습니다. 극동방송의 영혼 구원 사역을 알고 또 그 가치를 아는 분이라면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그 누가 뭐라 한대도 예수님만을 전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의 가치를 아신다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전파선교사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0: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계중앙침례교회 이희우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주님,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으로 인해 끈적이는 더위와 습기로 지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만물이 푸르름을 더하는 초록의 향연과 꽃들이 만개하며 자연이 가장 풍성한 모습을 보이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다와 협곡 등 여름에만 경험하는 추억의 파노라마,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는 계절, 잠시라도 속도를 늦추고 그늘 아래 앉아 시원한 바람 한 줄기를 기다리듯 우리 영혼도 휴식을 취한다면 이 힘든 여름이 오히려 재충전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짜증내며 살기보다 예민하게 굴기보다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연대를 위해 먼저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날의 갈증을 해소할 만한 사랑이 담긴 한마디 한마디로 활력을 불어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0: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레미야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이 148번 나옵니다. 왜 바벨론이 언급되냐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내내 나오니까 148번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벨론 대신 죄를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너희의 죄가 너희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의 도구, 뭐 바벨론이 의로운 나라에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라, 그 막대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징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죄를 징계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걸 드러내고, 그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의 나라와 도성이 망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망한, 이 무너진 그 성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기념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도하는 과정은 그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각하는, 그것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런 수단으로 이 애가가 쓰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1장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자초되어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징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을, 매를 들어,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절대화하면 이단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인도에서 나온 그 불교에서 나온 말이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거 아시죠? 맹인 모상.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인 같아, 그러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말이야, 길쭉한 관으로 돼 있어.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뭐 추수할 때 타작하는 기 같아, 그러죠.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화살촉 같아. 틀린 말은 아닌데 아무리 그 들어가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걸 보아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거룩한데 사랑만 강조하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이해 못해요. 거룩만 강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분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당자의 비유를 보세요. 당자의 비유는 그 두 아들이 모두 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아들의 오해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 앞길을 막는 분. 내가 나가서 살면 훨씬 자유롭고 잘 될 텐데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주면은 내가 훨씬 더 잘 사업을 일으킬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아버지를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재산을 주는 존재로 여겨요. 그리고 자기가 몸이 떠났다고 아버지가 자기

를 잃어버린 줄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가 아버지가 자기를 종치고 할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성공해서 돌아와야 아버지가 환영할 줄 알고 있다고요. 나는 이제 실패했으니 종밖에 될 수가 없다. 아버지는 나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의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예요, 오해. 큰아들도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공로에 따라서 잘하는 것에 따라서 차등이 주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보다 공로로 자기가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집에 몸이 머물러 있다고 마음까지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집 나간 자식은 아버지가 잊어버려야 되고 자기만 있으면 충분한 줄 알아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의 관계로 착각하고 있어요. 재산을 탕진한 동생이 돌아오면 거부하거나 최소한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선물을 원하면서도 아버지 자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큰아들이에요. 작은아들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집에 사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자유롭게 지멋대로 더 잘할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큰아들 같은 신앙인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남 늘 평가하고 정죄하고 또 자기도 억지로 신앙적인 의무를 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그런 큰아들 같은 신자도 있다고요. 다 오해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버지의 진심은 뭡니까?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통하는 아버지의 진심이요.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게 너한테 복이다.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축복이다. 이거 아버지의 진심인데 이 고난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지만은 고난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긍휼은 영원하다. 한이 없으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3장 23절에 다시 고백됩니다. 이것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저녁에 울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아침마다 새로우니 내 인생이 다 방전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다도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이거 매일 경험하죠. 예. 아, 스마트폰 다 방전돼가지고 저녁에 딱 꽂아놓고 아침에 보니까 100%. 저는 시골에서 우물 길어 마시고 살았습니다. 우물 가물면 바가지를 물바가지 집어넣어도 이게 뒤집어지질 않아요. 수위가 낮아가지고 바닥을 긁고 그 흙탕물이 올라와요. 어떡하나. 그런데 밤 지나고 아침 새벽에 가서 두레박을 내려보면 확 뒤집어져요. 밤새 물이 고여가지고 물을 길어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로소이다.

여러분 아까 시편 42편 43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계속 빠지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이 나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에게 이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세 번 반복해서 시편 42편 43편에 나오는데 내 영혼아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물질에 소망 두려고 하지.

0: 세상에 소망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네. 어려운 일일 때마다 내 영혼하고 다시 부른 거예요. 다시 부른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도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가 내 심령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지금 경영하는 그 사업이 내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리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영혼들에게 God is so good.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바라라고 바라는 게 소망이죠. 기다리라고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계속 나와요. 난 그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그를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구하겠습니다. 소망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내가 회개도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죄는 지지만은 내가 지은 죄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돌이키소서. 성령이여 나를 깨닫게 해주소서. 뭘 회개해야 되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뭘 새롭게 해야 되는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회복을 위한 기도로 이 예레미야 예가는 마칩니다. 단식으로 시작했는데 주님의 본심을 언뜻 보고 나니까 소망이 생겨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롭게 나가는 거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질병, 문제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뭔가 섭리가 있겠죠. 각 사람이 다른 모양으로 뭔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겠죠. 주님의 그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 일 가운데에서 답을 찾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539장, 새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통합찬송가 539장, 새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시편 100편

3절 말씀으로 방송을 엽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린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시기 소망합니다. 첫 찬양은 김사무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모르던 시절 겁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도 주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음 곡은 조수아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원웨이 싱어즈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삭의 깊어진 삶을 주께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짐을 함께 지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다음 곡은 김민식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파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조수연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이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어 구원 백성이 되었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신재주 그리스도의 교회 양성섭 목사님입니다.
1: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선하신 계획을 두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단절된 남과 북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다시 자유로운 예배의 찬양이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어둠을 허두어 주시고 기성세대의 지혜와 다음 세대의 꿈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화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의와 정직으로 국민을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 전세계 곳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산책의 바궁입니다. 입추가 지나면서 계절은 가을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햇살은요, 여전히 뜨겁고요. 한낮의 더위도 쉽게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문득 스쳐가는 바람 한 줄기에는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언제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 전에요, 먼저 바람이 움직이고요, 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당장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도요,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시작이 움트고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위로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 한 곡이 오늘을 견디는 힘이 되어줄 때가 있는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클래식이 들려주는 섬세한 선율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과 쉼을 함께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클래식 산책 지금 출발합니다.

소프라노 최정훈의 찬양으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를 오늘 클래식 산책 첫 곡으로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차이콥스키의 스트링 콰르텟 작품 번호 1번 D메이저 중에서 오늘은 제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입니다. 이 곡은 차이콥스키가 러시아 민요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작품인데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깊은 감동을 전하는 곡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이 곡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소박하면서도 진한 서정미가 담긴 이 음악은요, 차이콥스키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율 가운데 하나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에서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리스트의 오페라 리골레토 페러프라이즈를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리골레토 페러프레이즈를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차이콥스키의 스트링 콰르텟 작품 번호 1번 D메이저 중에서 제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를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D메이저 작품 번호 6번 중에서 오늘은 제3악장 함께 하실 텐데요. 이 작품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는 악장입니다. 바이올린의 천재라고 불렸던 파가니니가 선보이는 놀라운 기교와 자유로운 상상력이 담긴 작품인데요. 빠르게 흐르는 선율 속에서도 마치 노래하듯 펼쳐지는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D메이저 작품 번호 6번 중에서 제3악장을 아르투이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과 국립오페라 카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을 안네소피 무터의 바이올린과 램버트 오르키스의 피아노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을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과 램버트 오르키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D메이저 작품번호 6번 중에서 제3악장을 국립오페라 카를 오케스트라와 아르투이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바궁의 클래식 산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베르트의 예술가곡 안디 무지크, 도이치번호 547번, 우리말로 하면 음악에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미샤 마이스케 첼로와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진 곡은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프케니 오니긴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테너 아리아인데요. 쿠다 쿠다 브이 우달릴리스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어디로 어디로 당신은 떠나갔는가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이 아리아는 제2막에서 렌스키가 친구 오네긴과 결투를 앞두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두 명은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였는데요. 오네긴의 경솔한 행동으로 둘은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며 자신의 젊음과 사랑 그리고 삶을 돌아보며 부르는 아리아인데요. 단순히 슬픈 노래가 아니라요, 삶과 죽음을 앞둔 한 청년의 마지막 독백이라고 생각됩니다. 테너 스튜어트 버러스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테너 스튜어트 버러스의 노래로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중에서 테너 아리아 어디로 떠나갔는가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프란츠 폰 주페의 오페레타 Ein Morgen, ein Mittag und ein Abend in Wien 이라는 제목의 곡은요. 우리말로 하면 빈의 아침, 낮과 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하실 서곡은요, 주페를 대표하는 관현악 작품 중 하나인데요.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하루의 흐름을 음악으로 그려낸 곡입니다. 맑고 산뜻한 아침에서 시작해서 활기찬 낮을 지나 낭만과 기쁨이 가득한 밤으로 이어지는 오스트리아 빈의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기쁨과 은혜가 숨어 있는데요. 이 음악 함께 하시면서요,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란츠 폰 주페 오페레타 빈의 아침, 낮과 밤 중에서 서곡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은 좋은 일이 많을 때 찾아오고, 불행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하루를 살아도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희망을 잃기도 합니다. 결국 행복과 불행은요, 환경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새 힘을 얻기에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음악처럼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도록 평안과 소망이 머물길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요,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좋은 음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웅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길을 걸으며 진한 녹색으로 변한 나뭇잎들을 보았나요? 봄에는 살랑살랑 봄바람이 흔들리며 연둣빛을 띠던 나뭇잎들이 점점 더 진한 녹색으로 짙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 햇빛을 가려주어 여러분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대부분의 나무는 봄보다 훨씬 더 자랐고 굵어졌고 나뭇잎도 무성한데 어떤 나무는 앙상하게 마른 나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지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가 들었던 찬양에는 물, 댄, 동산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나무가 잘 자라는 데는 물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매일 나무가 자라도록 물이 공급되는 좋은 땅을 물된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는 쑥쑥쑥 잘 자라고 그 가지는 물기를 촉촉하게 품은 초록잎으로 무성해지지요. 그러나 만약 물을 공급받지 못해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점점 이파리는 색을 잃어가고 가지는 앙상하게 말라버리고 뿌리는 깊이 내리지 못해 곧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들은 찬양에는 방송을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물된 동산과 같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옳은 길, 바른 길, 좋은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물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촉촉하고 풍요로운 땅이 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기를 내는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친구들, 좋은 나무가 좋은 향기로, 좋은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자라나는 것처럼 전도사님은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물된 동산 같기를,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처럼 잘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향기,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어요. 물된 동산과 같은 좋은 땅,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주열이니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주의 뜻만 따른다면,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With Kids Bible Song, 어린이 말씀 속에 물된 동산, 아바 프레이즈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창조송, 노아의 야곱의 축복,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주열이니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의 일생이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주야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길은 멀고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 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 서 있으면요. 그동안 그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또 바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알게 되죠. 우리 삶의 구비구비마다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요. 와,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적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입술의 찬양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시편 말씀과 함께하는 내 영혼의 바캉스, 은혜의 바다로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시편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평생 거하기를 사모하는 다윗의 고백, 시편 27편 말씀이 찬양이 된 곡들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박신아 콰이어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진 곡은 원웨이 싱어즈의 기쁨 찬송 메들리 함께 하셨어요. 마지막 찬양은 첼로 연주곡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그
2: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능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진젠도르프의 영지인 헤르누트로 종교적인 탄압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한 모라비안들의 유입으로 약 90명 정도가 정착지가 안정되었다는 소문이 나면서 유럽 각지의 신앙 망명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루터파 경건주의자, 켈빈주의 개혁가, 재침례파 등이 모여들어서 약 30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 300여 명이 모이자 헤르누트는 신앙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예정론을 주장하는 개혁파와 만인 구원론적 성향의 경건주의자가 교리적으로 충돌했고, 성인 침례를 주장하는 재침례파가 루터파의 유아 세례를 비난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헤르누트의 300명 회중 앞에서 3시간 동안 호소했습니다. 영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루터 교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라비안이 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린 양의 포로가 되기를 호소합니다. 포로는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포로는 자기 오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눈짓 하나에 움직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그 고결한 자존심을 어린 양의 발등상 아래 던져버리고 그분의 사랑의 사슬에 묶이십시오.

진젠도르프의 이와 같은 호소로 말미암아 모라비안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 시작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선교의 출발을 이루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예수 동행의 삶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장로님이 쓰신 예수동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감사하신 주님을 부르며 일어나 아내와 함께 성전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부릅니다. 저녁 시간 갑자기 진행하게 된 두 번의 양육을 하며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를 믿음으로 세우는 감사하신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토요일에 진행되는 양육을 오늘 하기로 정하였는데 금요일 진행하는 성도님께서 연락이 와서 오늘 할 수 있겠는지 물어옵니다. 시간이